기악합주 남도 사면 들으셨는데요. 변정섭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여행의 새로운 풍속도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면 아주 먼 거리에 어디론가 멀리 떠나는 그런 여행을 선호했었는데요. 요즘엔 패턴이 많이 바뀌어서 굳이 장거리

0: 해드렸는데요. 이분은 1988년에 무형문화재 제5호 흥보가 예능보유자로 인정되셨습니다. 동편제 소리전승의 중요한 분으로서 매력적인 성음을 지닌 분입니다. 이분의 소리는 수리성에 철성을 더했다 하는 평이 많은데요. 특히 고음 부분에서 나는 철성의 매력적인 그런 소리를 지니고 있는 분입니다. 지난주까지 내내 흥보와 그 가족의 고난사가 이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흥보가 첫 번째 박을 타는 대목까지 들어보셨고요.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박이 쫙 갈라지고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박까지 오늘 모두 타서 흥보네가 부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흥보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돈과 쌀이 나오는 첫 번째 박, 써도 써도 마르지 않는 돈과 쌀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박에서 온갖 비단이 나오고요. 세 번째 박을 타니 흥보네 집을 새로 짓게 되고요. 온갖 세간살이까지 다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놀보가 흥보집을 찾아오는데요. 여전히 놀보다운 심술을 부리고요. 또 화초장까지 얻어 돌아갑니다. 그리고 흥보가 부자가 된 연유에 대해 상세히 듣더니 자신도 제비를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제비 후리러 나가는 장면까지 오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첫째 박을 타는 대목부터 놀보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까지 듣겠습니다. 강도근의 소리 이성근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고요. 전체 연주 시간 50분 31초입니다.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첫째 박을 타는 대목부터 놀보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까지 듣겠습니다. 강도근의 소리 이성근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고요. 전체 연주 시간 50분 31초입니다.
1: 백이 쫙 벌어지니 박동식의 형. 아, 이 부복자나 계란이도 유골다더니 어느 도정리의 팥속은 다.

아이고 여보 영감, 이거 웬일이다요? 이 사람아, 그래 말고 이거 한번 떨어부숴보시오. 흥부가 그냥 떨어붙는 것이 아니라 괴 두 짝을 떨어붙는 뒤 장단을 힘으로 다르르 몰아놓고 장단 새로 떨어붙어 보겄다. 흥부가 좋으라고 흥부.

들고 하나 갔대. 들고 붙고 돌아섰다. 돌아버니 도로 하나 같은 거고 들고 붙고 돌아섰다. 돌아버니 도로 하나 같은 거고 부거냐고 되거냐고 톡톡 돌고 웃었다. 들고 보니 도로 하나 갔대. 이제 갔다 열고 뭐지 도로 하나 같은 거고 저리 가.

그제 꾸정을 하고 늘어 여치 법소재끼 왔던지 그 돈가사를 계산할 수가 없던가 보더라. 흥부가 좋아라고 그전 옆전 한 끼미를 들고 놀아보고 흥부 마늘에는 쌀 괴짝을 들고 노는디 그저 절구대 춤을 한번 추어 놓으면서 한번 놀아보겄다. 그 보가 좋아라 박흥보가 좋아라고 돌아꾸미를 손에다가 들고 춤을 추면서 놀다 얼씨구하셨구나 지화자자 졸시오 백상군의 손을 대박고 쪼로 둥글둥글이 새끼로

오늘 날 부자가 되어서 순이 아들 불어 한병을 토주 공을 내어 불어 가리 불쌍하고 가리는 사람던다 우리 집을 찾아오소 나도 오늘날 보통 기밀을 준난다 어르시오 나를 시오 얼씨구 저씨구 지워자 줄게 이런 경사가 또 있네 한참 좋아라고 철구 때 춤을 추었겄다 여보시오 마늘에 우리 굶지러든 속에 쌀버님이 뱀이나 좀 해먹읍시다 아 우리 괴식이 몇이지 내가 자식놈들이 뭐지 많던지 몇 놈이 된 줄 모르겠어 가만있자 아리랭이 다리랭이 금행이 노랭이 백산이 아이 흥보가 아들 이름을 짓니 전부 개 이름으로 좀 전부 지었겠다 가만히 있거라 시해보자 옳지 자석이 아홉 우리 내외 하모니 열하나로구나 아 굼통 속에 하나 펴 쌀 한 섭성 못 먹겠는가 쌀 열한 섭만 파버려라 밥을 해제끼 놓은 것이 단마지기 걸음 모델보다도 더 크겠다. 흥보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자식놈들 굶지러든 속에 함부로 밥을 먹다 탈이 날까 싶어서 밥 영을 입는가? 쌀 열한 섬만 파버리라. 밥을 해제끼 놓은 것이 단마지기 걸음 모델보다도 더 크겠다. 흥보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자식놈들 굶지러든 속에 함부로 밥을 먹다 탈이 날까 싶어서 밤 영을 내리는 뒤 너 이놈들

나 이놈들 숨 쉬어가면서 밥 먹어라 하니까 온통 철안 나가듯이 위앙 소리만 났지 자식 놈들은 하나도 없어졌겠다. 아이놈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을까? 아이놈들이 그 제게 세계 갔던지 밥솥 가서 푹 패키가지고 속에서 벌겁지 그냥 나무 좀 먹든 먹고 나오는디 참 자식 놈들 밥 먹는 거 기가 막히게 먹는구나. 여보시오 마누라 내 평생의 원인이 나 그 뼈를 화씩 벗고 나도 밥솥 가서 폭 파묻혀 먹어볼라요. 아이고 영감 그러면 나도 그럴라요. 허허 이 사람아 자네가 남녀가 유비는데 한 명씩 한 것도 그렇게 못인 것이니 자네는 여기서 밥 먹는 규격이 나오고 조그맣소 먹소. 흥부가 밥을 먹는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똘똘 뭉쳐가지고 훅 어깨너머로 던지갖고 두께비 파리자묵도 딱딱딱 받아 먹는디 밥 먹는디 무슨 박자가 희대하면은 그 밥 먹는디도 힘으로 달아먹고 밥을 먹어 먹었다. 흥부가 좋아하라고 흥부가 좋아하라고 밥을 먹는다. 흥부가 좋아하라고 밥을 먹는다.

묶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돈을 돈 뭉치갖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어찌 밥을 먹으러 왔던지 밥이 사람에게 차가지고 정신이 없고 눈을 눈이 꼽고 흥모가 죽게 되었구나. 흥모만 마누라 밥을 먹다 가만히 보지 자기 영념이 죽게 되었는디 흥모만 해야 놀래가지고 아이고 영감 밥 먹고

밥 먹다 죽는 게 네 아들을 맡아 원망을 한단 말이오. 이 녀석아 말을 그렇게 함부로 그러냐. 아, 밥 먹어 죽으면 죽었지. 죽었어. 그냥 아버지 배가 배요. 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스럽게 생겼으니 한번 튕겨봅시다. 딱 튕기더니까 애체게 밥을 먹어놨던지 배가죽이 장국가죽 뛰어가고 땡그랑 소리가 나게 밥을 먹었던 것 같더라. 배꼽이 있는 때가 녹두알 내려오고 똘똘 뭉쳐서 나가는 뒤 핑기쳐 나간 소리가 팽팽팽 소리가 나고 땡그랑 소리가 나는 뒤 기가 막히겠다. 흥부 자식들이 밥을 먹다가 땡그랑 소리가 깜짝 놀래갖고 우 달려서 이놈이 땡그랑 탁 튕기고 저놈이 튕기고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장다이 맞기도 했겠다. 흥부 자식들이 어떻게 좋았던지 그가 배를 그냥 눌리면서 꾹 눌리던 것이 이때 흥부가 어디 살았는 거에는 파랭치 재밑에 살았겠다. 똥 줄기가 움붕 열 개로 그냥 넘어다라 오니까 그 눈붕서 농군들이 논에서 일을 하다가 아 무지개 살같이 그저 붉은 두름이 내려보니까 어저께 놀래놨던지 황룡을 나간다 하고 전부 절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그 해가 운봉 시절은 그냥 매태 풍년이 들어갔고

这个，我走，一个不好啊，打我这的。

흥보마도대가대변로톱머리를실로고뒤조조불러서서 자기 정강을 불고

별 첫선 팔동 대아 고른 곳에 언니들 다시 기복연 드네 나 언제 탈단다타지 마라 흥부마늘에 가만히 듣더니 아이고 영감 영감만을 듣고 보니 내가 잘못 온 것 같소. 다시 안 그럴 터이니 한 번만 용서하오. 흥부가 피식이 웃음선 내관이라 하는 걸 칼로 물치기라. 자네가 그럴 리가 있겠는가? 자네가 지 암전하고 좋은 사람 마음이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그러고 말고 다시 그런 말이야지. 우리 그분 재밌게 한번 타보시오. 실걸 실걸 실롱실롱 톱질이야 이 방을 타고 뜨면 아

거는 톱잼이 각 상해야 둥 식단배가 숙청석을 시도들어 정공한 조화한째 예방한돈 탁을 송가시로 시로 톱지야

될 것이오. 만일 내가 나한테 시집온 후로 비단 한번 못 입었으니 무슨 색이 좋든가 한번 골라보시오. 아이고, 나는 송혜석 저보다 사무장에서 찌어 입으면 제일 좋아요. 초원뿐이라 할 수 없구만. 아이고, 영감도 영감 어디 사가지 나 보고 촌사람이라고 그래요? 영감 무슨 색이 좋아 싶든겨. 나한테 시집온 후로 비단 한번 못 입었으니 무슨 색이 좋든가 한번 골라보시오. 아이고, 나는 송혜석 저보다 사무장에서 찌어 입으면 제일 좋아요. 초원뿐이라 할 수 없구만. 아이고, 영감도 영감 어디 사가지 나 보고 촌사람이라고 그래요? 영감 무슨 색이 좋아 싶든겨. 나는 방금서 일어나 가끄를 허나 흙공단이 제일 좋대. 촌놈 챙겼어. 그러면 그놈을 갖고 흙공단으로 저 위에서부터 내리 챙겨봅시다. 한번 차려보기 한번.

우당탕 두탕 야단이 났지. 흥부가 어찌 놀래놨던지 자기들은 죽든지 살든지 다 내버려 두고 그래도 마누라가 제일 좋았었던가. 둘이 손을 꽉 잡고 한쪽 가서 꽉 찡겨서 눈을 딱 감고 정신없이 실적에 가만히 들어보니 최용호지 눈을 떠서 사면을 둘러보니 천과 이뜬 울막은 간 곳이 없고 고르구각으로 흥부 집을 지어놨는디 똥 요렇게 지었겄다. 동산아 어떤가. 둘이 손을 꽉 잡고 한쪽 가서 꽉 찡겨서 눈을 딱 감고 정신없이 실적에 가만히 들어보니 최용호지 눈을 떠서 사면을 둘러보니 천과 이뜬 울막은 간 곳이 없고 고르구각으로 흥부 집을 지어놨는디 똥 요렇게 지었겄다. 동산

야, 흥보야, 너하고 나하고 형지간이니 네가 잘 살아 내가 잘 살아 마찬가지여. 그러니까 내 집하고 내 집하고 그냥 딱 바꿔버리자. 형님 처분 내려오십시오. 안으로 들어가시죠. 이때 자기 형님을 사랑에다 모시다 놓고 흥부가 안으로 들어가서 여보시오 마누라, 아 그런 말 형님이 거리와서 인사여쭈야지. 이때 흥부 마누라는 절과 같은 대로 상가거라면 한자리에 앉아 대별 바우비 없이라. 가장한 명령을 복중하라. 놀보 바란다시 의복을 마음껏 차리 입고 나오는디 흥보 마루레가 나고라. 흥보 마루레가 나고라니 전예대로 문벗고 문제고 굶지리든지 상하거니 지금

스님 앞에 갖다 놓으며 종 화잔에다가 술을 얼른 부서 두 손으로 올리며 애써 시숙님 약수나 술 한잔 잡수시오. 아 이랬으면 쓰뜩 받아먹었으면 아무 피단이 없을 터인디 반을 더 당신의 꼭 개고 앉으며 너희는 흥보야 네가 형지간의 소금 대강을 알지만은 내가 수치능 초상마당에 가서도 그 엄지같이 술 못 먹는지 너 잘 알지. 아이고 형님 누가 권주가 온단 말이오.

그렇죠. 그 참 희한한 일이구나. 백의 시대가 열었어. 그렇지. 박씨는 숨구멍지가 박열절이 툴열지. 그래 박시대가 열어서 어쨌단 말이야. 배가 하도 고파서 밥솥이랑 끓여먹을까 하고 박한테일을 탔더니 뭐 나오냐? 아 물론 박송 나올 테지. 아 그게 아니라 귀에 두짝이 쑥 붉어집니다. 뭐? 귀에 두짝이 쑥 붉어져? 그래서 그 열고보니 이게 쌀도 꽉 찼고 또 한 귀를 열고보니 막은금부와 돈과 꽉 차십니다. 아이고 박통 속에서 나온 귀에 두짝 속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 그래서 아이 이러면 그냥 떨고 붓고 나면 돈을 하나 갖다 떨고 붓고 나면 돈을 하나 갖다 이리 갖다 붓고 먹고 돈을 하나 갖다 붓고 저리 갖다 붓고 먹고 돈을 하나 갖다 붓고 붓고 내고 대고 내고 붓고 내고 대고 내고 애착게 부서놨던지. 아이 그렇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어요. 망고 부자가 되었죠. 그래 또 한 대를 또 닦고 나니까 유형과 비단이 나왔는데 비단 무엉땅 나와서 비단으로 옷을 칭칭 감고 또 한 대를 타니까 그 속에서 대목들이 나와서 이렇게 집을 지어서 부자가 되었지.

내 잘못돼야 또 기해지고 시우시대 고생하며 찌띠와 딴 사람아 그 실다기 없는 목 구성내지 말고 내 여칠머진 거 이거 무엇인가? 아이고 영감 부근데 이리디라 오시오 얼른 말 좀이여 이 내 칠머진 거 이름이 무엇이여 이것이 아이고 지금 부근데 이리디라 오시오 놀부가 어찌 급히 났던지 무엇이여 저던데

흥편제의 전통을 올곧게 이은 분이죠. 강독은 명창이 부르는 흥보가 세 번째 마지막 감상 시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강독은 명창이 73살 때인 1993년에 녹음한 자료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으로 철현금과 검은고 두 대 악기로 연주하는 산조 음악 골랐습니다. 철현금과 검은고 이 두 악기는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30일 11시 전남 영암 제주 제주시 동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가위 없는 이내 몸이 그지없이도 되었구나. 고교, 구규. 고생하던 우리 난군 구관하기가 짝이 없네. 나냐 너녀. 나귀 등의 솔질을 하고 순금 안장을 지어놓고 팔도 강산을 유람가자. 노뇨 누뉴.

0: 가 내려온다. 정부들야 아랑부들야 설랑무초야 내댁그랑 나무접시가 우갱갱 개골이 개골장 항주가 내 왕해올 왕개골을 잡으려면 양파를 덜덜 먹고 미나리 당주 어둠새 개골이 개골장 항주가 내 왕개골 왕개골을 잡으려면 양파를 덜덜 먹고 미나리 당주 어둠새
1: 강강술래
0: 강강술래
1: 청청청해영자
0: 이도군산청해영자
1: 청청청해영자
0: 이도군산청해영자
1: 청청청해불자
0: 이도군산청해불자
1: 청청청해불자
0: 이도군산청해불자
1: 강강술래
0: 강강술래
1: 고사리 대사리 끊자 나무 대사리 끊자 유자 꽁꽁 채미나는 짜장장장 버리여
0: 고사리 대사리 끊래
1: 청청청해영자
0: 이도군산청해영자
1: 청청청해영자
0: 이도군산청해영자
1: 청청청해불자
0: 이도군산청해불자
1: 청청청해불자
0: 이도군산청해불자
1: 강강술래
0: 강강술래
1: 고사리 대사리 끊자 나무 대사리 끊자 유자 꽁꽁 채미나는 짜장장장 버리여
0: 고사리 대사리 끊자 나무 대사리 끊자 유자 꽁꽁 채미나는 짜장장장장 버리여
1: 고사리 대사리 끊자 만부 대사리 끊자 송구 끊고 우찜 연고 대사

구음신하위 안숙선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판소리 흥보가 들으면서 흥보가 박을 탈 때마다 나오는 온갖 물건을 보고 잠시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특히 괴짝 두 개에 하나는 쌀이 가득, 하나는 돈이 가득 나왔는데요. 그것이 또 다시 가득 차는 그런 괴짝이었죠. 언제나 들어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 많아지면 좋겠네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개학 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

김효영의 생황연주 꿈꾸는 별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30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문 열면서 동사형 꿈처럼 아이들 저마다 자기만의 길을 찾아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배우고 배우면서 그렇게 산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곁을 지키는 어른들도 자기만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오랫동안 교육 현장을 지켜온 두 분 모시고 그 고민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교육 분야의 활동가로 오랫동안 일해오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걸어오신 두 분, 격월간 교육매체 오늘의 교육의 이윤경 편집위원, 그리고 교육공동체 벗의 공현 사무국장, 곧 들어오실 거거든요. 여러분 두 배로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닉네임 윤혜석님께서 신청곡 많이 들고 와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8월 16일이었죠. 식물을 매개로 사람과 공동체 그리고 지구를 잇는 실천을 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샐러드연맹의 손연주 지부장님 얘기 듣고 윤대위님 오랜만에 문자 주셨네요. 수박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지름이 한 2cm 되는 건가요? 빈 화분에 심어놓은 수박 씨가 발아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와, 예전에 물론 아주 오래전입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시도하셨다가 잘 안 됐었는데 지금 우리 윤대위님 수박은 자라고 있네요. 먹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자랄까요? 벌레도 한 입 먹었네요. 조금씩 커지는 수박의 기쁨도 커집니다 하셨어요. 완전 응원합니다. 정말 아주 큰 수박이 주렁주렁 열리고 주렁주렁까지는 안 될까요? 화분이니까. 윤대위님이 이제 그 수박을 잘라서 드시는 사진도 보내주시기를 기다릴게요. 또사님. 절망의 공간이랄 수도 있는 교도소. 거기서 수감생활하면서 저자가 마주친 식물들과 교감을 나누고 위로도 받고 또 식용으로도 시도해보던 체험을 쓴 책이 떠오릅니다 하셨는데 궁금해요. 저희 제목도 알려주세요. 저희도 찾아볼게요. 또 닉네임 기노읍 돌고래님. 자연 관찰부터 시작해서 식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실천이 결국 우리 자신의 안녕으로 돌아오죠. 열돔 현상 너무 힘들었어요. 내년은 벌써 두렵고요. 아파트에 심었다가 적절하지 않아서 베어버린 커다란 메타세콰이어 나무들. 그동안 우리에게 공기 정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도움을 많이 줬을 것 같습니다. 하셨네요. 식물하는 삶을 알고 나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가 주변에서 식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생각을 또 새삼 하게 되더라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얘기 또 나누고 싶은 음악 보내주세요.

0: 제가 참 속상하네요. 교육에 그 종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교육 문제. 근데 이렇게 두 분이 들어오시면서 어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세요. 이게 고민이 너무 많다는, 그리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어떤 그런 게 두 분의 표정에 아주 가득 들어있는데, 이러면 삶이 즐겁지가 않잖아요. 어떠세요? 지금 이윤경 편집위원님 어떠세요?
1: 아, 요새 사실 교육이 굉장히 뜨거운 화두인데 이게 네. 어느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네.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걸음이 사실 굉장히 무겁긴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0: 공연님 어떠세요? 뭐 너무 무거우신 거 맞나요 지금? 네?
2: 아, 뭐 무겁다기보단 제가 네. 이제 주말에 또 일을 하고서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고요.
0: 너무 고단해서.
2: 네, 하지만 네, 근데 이제 이 주제 자체가 너무 네. 복잡하고 네, 그냥 네. 얘기하려 하면은 뭐 1박 2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라서 네. 생각이 좀 많습니다.
0: 네. 네. 아니, 이제 두 분이 좀 웃으시는데 아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학생들은 학교 가기 싫고 선생님들도 학교 가기 싫고 교육 문제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직업이 힘들고 이러면 이 교육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

0: 방송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이윤경 편집위원님.
1: 사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학부모의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녹색 어머니회라고 그것도 다 학부모의 활동이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근데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학부모회 임원이 되고 그런 건 서울시 교육청에 이제 2016년에 학부모의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0: 네.
1: 네, 그때부터 이제 좀 학부모가 공식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창교육 학부모회의 이제 본부의 상근자로 들어가면서 네, 그렇게 좀 본격적으로 한 지 지금 한 10년 되는 것 같아요.
0: 네. 오늘의 교육은 격월간 이거 어떤 매체인가요? 누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2: 아, 네.
0: 네, 공현 사무국장님. 네. 네.
2: 교육 공동체 벗에서 네. 발간하는 격월간 매체고요. 그 교육 문제 현안이나 또 어떤 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좀 교육 전문지이고
0: 네.
2: 지금까지 좀 교육 불가능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좀 이런 교육의 생태적 전환이라거나 뭐 네. 민주주의 교육이라거나 뭐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꾸준히 다루고 있습니다.
0: 어떤 계기로 이런 운동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사무국장님?
2: 아, 저는 네. 그 고등학생 때 좀 네. 학교 현장에서의 이런 학생인권 침해 문제나 이런 걸 학생으로서 직접 경험하다가
0: 학생 때
2: 네네, 그래서 청소년 인권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0: 그러면 그게 벌써 이미 꽤 오랜 시간 전인 거잖아요.
2: 네, 딱 20년 정도.
0: 네, 근데 그때 이미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군요.
2: 네, 그래서 네. 학생 때 시작을 했는데 네. 뭐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그만두기도 조금 그래서 그냥 쭉 하다 보니까 네, 청소년 인권운동을 오래 했고
0: 네. 네,
2: 그러다가 이 교육공동체 벗이랑 오늘의 교육을 만나서 처음에는 필자로 참여하다가 네. 이제 네, 사무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님은 좀 학생 입장으로 출발을 하신 거고 우리 편집위원님은 학부모 입장으로 출발을 하신 거고 근데 지금은 같이 일하고 계시고 고민도 똑같고 이러신 거네요.
2: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네, 결을
0: 하고 근데 지금은 같이 일하고 계시고 고민도 똑같고 이러신 거네요.
2: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네, 결을 같이 하고 있죠.
0: 네. 교육공동체 벗, 또 청소년 인권 운동 연대 지음, 투명 가방끈 이거 다 이름이 인상적인데 이게 다 공현 사무국장님 작품인가요?
2: 아, 아니요.
0: 그건 아니에요?
2: 이, 네. 네. 그 이 중에서 제가 창립 때부터 같이 한 건 지음밖에 없고요.
0: 네, 어떤 의미예요, 지음?
2: 아, 좀 이제 청소년 인권운동연대 지음은 좀 청소년 인권운동을 쭉 같이 할 활동가들을 좀 모아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한 거여서 좀
0: 네.
2: 이제 서로가 서로를 좀 알아준다는 의미의 네. 그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그걸 거기에서 따왔고 그리고
0: 네.
2: 또 중의적으로 좀 청소년 인권 운동을 만들어 지어 나간다 이런 뜻으로 지었습니다.
0: 네, 투명 가방끈은요?
2: 네, 투명 가방끈은 이제 그 학력 학벌 차별이나 입시 경쟁, 대학 서열 이런 걸 비판하는 단체인데요. 왜 우리가 흔히 가방끈 길이로 사람 판단하고 네.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0: 네.
2: 이 가방끈이라는 게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돼선 안 된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게 돼야 된다. 이런
0: 네.
2: 취지.

0: 보면서 좀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주체들을 찾아서 함께 하자 이런 뜻입니다.
1: 비판의 의식을 가지는 데는 BUT가 최고네요. 뭐 여기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but 이런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뭐 우리 지금 뭘 열심히 하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but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런 의미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0: 네, 좀 그렇게 다른 관점을 얘기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벗이 그 협동조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조합원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다른 매체들보다 이 벗에서 나오는 이런 오늘의 교육이나 아니면 단행본들의 특징은 어쨌든 현장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런 뭐 교육계 매체들이 정책이나 뭐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한다면 현장에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좀 균형감 있게 담아내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합원으로도 많이 가입을 하시고 그래서 그중에 이제 저는 오늘의 교육을 좀 그 균형감 있게 담아내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합원으로도 많이 가입을 하시고 그래서 그중에 이제 저는 오늘의 교육의 편집위원이 이제 상근은 아닌데 네 그래서 거기서 학부모의 시각을 담당하면서 이제 같이 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1: 어떠세요? 현장에서 일하시면 한 가지로 이렇게 모아지기만 해도 일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워낙 다양한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힘드신 거 아닐까요?
2: 일단 뭐 네. 네. 그 학부모 네. 단체와 이제 청소년 단체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 같은 쪽에 서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학부모는 그 학생의 보호자로서 학생의 인권을 좀 지켜주자라는 입장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소년 단체랑 같이 연대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부모라고 했을 때 부모는 굉장히 좀 불안하잖아요. 네. 사실 나도 부모가 처음이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네. 근데 이게 어쨌든 내 자녀만큼은 이런 뭐 실수나 실패나 이런 것들을 좀 적게 경험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 때문에 계속 뭔가 그건 안 돼. 뭐 이게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청소년의 입장에선 사실 청소년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미래 세대거든요.
1: 저도 싫어요.
2: 네, 그래서 항상 그 나중에 잘 되려면 지금 참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부모와 자녀가 계속 부딪힌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깨어있는 부모 라서 좀 청소년 단체가 하는 얘기에 같이 좀 동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청소년 단체에 저도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있는데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라는 네, 그 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어린 사람이든 뭐 나이가 많든 다 존중받아야 되는 어떤 존재들이지 아랫사람이 아니라는
2: 그렇죠.
1: 거죠.
2: 네. 네. 똑같은 네네. 하나의 인격체로 똑같이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1: 네.

0: 조금 이렇게 A 다음엔 B, B 다음엔 C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 그게 너무 맞지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청소년과 학부모가 그래도 한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있나요? 입장이 똑같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 이런 거.
1: 우리는 다 피해자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이 경쟁 교육 체제에서 예, 부모든 자녀든 피해자다.
2: 좀 학교가 뭐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학교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교육과정, 학사 행정 이런 걸 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학생과 학부모가 좀 참여하거나 같이 결정할 수 있는 통로가 여전히 없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학교를 다니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거나 좀 통보받는다 이런 점들은 비슷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0: 좋은 거 배우려고 학교 다니는데 다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는 게 공통 의견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두 분이 왜 이렇게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오셨나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음악을 한곡 듣겠습니다. 최지혜 거꾸로 프로젝트 같은 곳을 바라보다.

0: 하고 또 나는 이 세계, 이 사회에서 어떻게 좀 소속감을 가지고 잘내 삶을 만들어 갈까 이런 걸좀더 고민하고 경험하고 만들 수 있게 바뀌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인공지능이 할수 있는 역할도 있지만 또 인공지능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뭐 교사가 됐든 아니면 다른 사회 전반이 됐든 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것을 좀 다른 방향에서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만약 우리가 학교라는 곳을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걸 배우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이 들어와도 두려울 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은경 편집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 AI 시대를 이제 거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1: 네네.
2: 해요. 얼마 전에 이제 들었던 카이스트 교수의 말이,

0: 시설이 되었든 제도가 됐든 많은 게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사회가 그냥 장애인들을 그냥 시설에 수용하고
1: 네.
0: 뭐 이렇게 격리시키다시피 해왔기 때문에 좀 이게 더 어렵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런 전반적인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좀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 네.
2: 뭐, 저는 네. 네. 요즘 이제 그 아까 참교육 드라마 말씀하셨는데 네. 그 교권 침해 문제를 얘기하면서 모두의 학습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1: 네. 네.
2: 다른 사람의 학습권 때문에라도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은 뭐 분리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교권보호위원회 활동을 할 때 그 교권보호위원회 불려오는 분리시켜야 되는 학생들 대부분이 이런 장애 학생이나 ADHD나 이렇게 적응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었단 말이에요.
1: 네.
2: 근데 사실 학습권이라는 건 누구나 똑같이 존중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모두의 학습권이 아니라 개개인의 학습권을 다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나. 그게 이제 그 뭐 사회로 전반적으로 했을 때 장애 문제지만 교실 안에서는 네, 그런 모두의 학습권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1: 네. 네 번째는 저희가 교사의 인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요즘에는 아니 물론 저 때도 그랬어요. 학생들만 시험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시험 문제 내는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이것처럼 지금은 너무 학생도 학교 가기 힘들고 선생님도 학교 가기 힘들고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조금 이 교육 환경이라는 거 이때가 사실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즐거워야 되는 나이 또래인 거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선생님들도 즐겁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교사와 학생 인권이 대립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요즘 상황으로는 이게 가능한 걸까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졌더라고요. 사무부장님 어떤가요?
0: 사실 뭐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은 당연히 같이 보장이 돼야 하는 것이고요.
1: 네.
0: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교사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기보다는 어떤 현재 뭐 정책도 그렇고 교사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사의 어떤 인권 보장이라기보다 교사가 이 업무 뭐라 할까요? 교육 활동상 하는 여러 행위를 모두 다 좀 보장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전 그거는 학생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당연한 건데
1: 네네.
0: 현실에서는 이제 그런 뭐 생활지도나 뭐 교육이나 이런 이름으로 굉장히 인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현재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좀 문제 제기를 하거나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여러 행위를 모두 다 좀 보장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전 그거는 학생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당연한 건데
1: 네네.
0: 현실에서는 이제 그런 뭐 생활지도나 뭐 교육이나 이런 이름으로 굉장히 인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현재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좀 문제 제기를 하거나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좀 길이 없기 때문에
1: 네.
0: 오히려 더 뭐 아동학대 신고라든지 더
1: 네.
0: 갈등이 커지고 사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좀 이런 교사가 그런 갈등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그런 갈등을 줄이고 신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을 더 철저히 보장하고 그 학생 이런 인권 침해나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거를 제대로 다루고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좀 학생 인권법이 제정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사 개인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심각한 이런 공격이나 이런 인권 침해 노출되지 않게 하는 거는 사실 그 교사의 직장인 학교나 교육청이 그 교사를 충분히
1: 이렇게
0: 보호하고
1: 된다.
0: 이렇게 같이 좀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현재 학교 문화에서는 오히려 교사들을 굉장히 고립시키거든요.
1: 네네.
0: 그냥

0: 네. 가능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연 사무국장님.
1: 사실 좀 교육의 목표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교육이 그냥 이제 한 사람한테 더 많은 어떤 지식을 가르쳐서 그걸로 시험을 쳐서 더 높은 어떤 사회적 지위를 얻고 이런 메커니즘이 아니라 좀
0: 그렇죠.
1: 이 우정과 연대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학생들이나 학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좀 우리 사회 안에서 이 학생들이 아 나는 어떤 이 사람들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좀 의미

0: 아예 없고요, 아직도. 네. 네, 그래서 이 하나의 학교에도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정부의 어떤 정책이 학부모나 학생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요. 네, 그랬을 때 또 이렇게 동등한 테이블에 동등한 위치에 의자를 좀 놔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아까 그 어떤 신뢰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네. 지난주에 저희 이제 창교육 학부모의 단체에서 그 북콘서트를 했는데 거기에 강릉의 예전에 왜 가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편지 썼던 초등학교 기억하세요?
1: 네. 네.
0: 그 학교 선생님을 모셔다가 그 선생님이 쓴 책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학교는 강릉에 있는 학생 수가 100명도 안 되는 초등학교인데 그 제일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때 했던 얘기가 우리 학교 학부모들은 자기한테 선생님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1: 네.
0: 네. 그래서 물론 그 학교 안에도 뭐 불만이 있는 학부모가 있겠죠. 근데 그런 학부모의 불만을 학부모들이 막아주겠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라. 그래서 그 선생님은 아이들하고 굉장히 그런 정말 국영수 수업 위주가 아니라 학생들의 생각을 계속 이끌어내는 그런 수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책도 많이 내셨고 그래서 아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학교의 모습이다. 학교가 예전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시대가 달라졌는데 우리는 아직도 3, 40년 전에 그 교육을 그대로 정말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 네.
0: 이제는 앞에서 공현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배움이 일어나는 공간이 교실이다라고 생각을
1: 네.
0: 해요.
1: 맞아요.
0: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1: 어른도 사실 끝없이 배워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아이를 통해서 또 배우고 시대가 달라지면 또 배우고. 근데 두 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교육 문제를 현장에서 다루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 같았으면 이제 벌써 때려쳤을 문제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뭐 잘 바뀌지도 않고 문제는 계속 있고. 근데 두 분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계속하세요?
0: 안 달라져서요.
1: 사무국장님은요?
2: 저는 뭐 이게 재밌기도 하고요. 이게 옳다는 어떤 그런 오기 같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1: 네. 두 분 그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도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도 두 분처럼 안 달라져서 혹은 오기로 이 문제를 끝까지 붙들어야지 우리가 어느 날 달라질 텐데 많이 포기들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분들에게 뭐 전하고 싶은 얘기는 뭐가 있을까요?
2: 이게 뭐 힘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1: 네.
2: 좀 어떤 이 어떤 교육 문제가 굉장히 크고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1: 네.
2: 좀 이것에 대해서 내 탓이다라거나 또는 누구의 탓이다 이렇게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안 되는 거는 항상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그럼 당장은 안 돼도 나중에라도 앞으로라도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면 좋겠다.
1: 네.
2: 그러니까 이걸 그냥 섣불리 누구 탓이다 하고 포기하거나 미워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1: 네.
2: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1: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이 만약 미래를 향해 있다면 누구 탓이냐가 중요하지 않죠. 앞으로 어떻게 나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겠죠. 또 이윤경 편집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는 목소리를 내라고 하고 싶어요. 그 목소리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들릴 정도의 목소리든 아니면 뭐 우리 반 학생 전체한테 다
1: 네.
0: 들리는 목소리든
1: 네.
0: 또 학생 입장에서는 부모님한테 내는 목소리든 친구한테 내는 목소리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서로 모르잖아요. 그런데
1: 네.
0: 지금 서로 소통이 완전히 단절돼 있는 상태거든요. 학부모는 어느 날 이제 민원인이 돼서 학교에 가면 민원 대응실이 따로 있고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못하게끔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힘들면 힘들다고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 같이 손잡아줄 사람을 찾고 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1: 국민 과자의 그 카피를 말해야 알아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가 아니라 말해야 알아요 이렇게. 그리고 끝으로 좀 간단하게 좋은 교육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 국장님, 좋은 교육은 뭘까요?
1: 저희 이제 오늘의 교육에서 자주 나오는 문장이 좀 좋은 교육은 좋은 사회에서만 가능하다라는 문장인데요. 약간 표어 같은 건데, 이게 좀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런 도움이 되는, 그래서 함께 더잘살수 있게 하는 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0: 교육은 교육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모두의 문제인 거겠죠. 이윤경 편집위원님은요?
2: 저는 행복한 사람을 많이 만드는 교육이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0: 그렇습니다. 교육 때문에 우리가 모두 이렇게 슬프고 불안하고 아프고 이렇다면 그건 좋은 교육이 아닌 거겠죠.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교육은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교육의 이윤경 편집위원님, 교육공동체 벗의 공현 사무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그림의 집으로 가는 길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오늘의 교육의 이윤경 편집위원과 교육공동체 벗의 공현 사무국장 만나봤는데요. 청소년 입장에 서서 또 학부모 입장에 서서 두 분처럼 오래도록 답을 찾아오신 분들 덕분에 그래도 우리 교육이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답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 질문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육은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걸음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곡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최근 한 아파트의 안내방송이 온라인에서 눈길을 끌었어요. 이 아파트에서는 입주민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직접 안내방송을 맡는다고 하는데요. 실내에서 흡연을 삼가달라는 당부부터 복도 환기를 부탁하는 이야기까지 어린아이의 맑은 목소리로 차근차근 전하는 거예요. 서로서로 배려해서 우리 아파트를 행복하게 만들어 보아요 라는

이슬기 외 여러분의 연주로 스윗 스토리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아, 정말 음악만큼이나 달콤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제가 여는 말에서 전해드렸죠. 어린아이의 안내방송 이야기를 시작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요, 와, 아이디어 정말 좋다 생각했어요. 요즘에 아파트 안내방송들 들으면 점점 AI 목소리로 바뀌는 분위기잖아요. 고저가 없는, 온기 없는 목소리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참 정확하긴 하지만 약간 정이 없게 느껴져요. 그런데 아이의 맑은 목소리로 당부의 말을 하면 저부터도 귀담아 듣게 될 것 같은데요. 옛부터 우리 선조들도요, 말 한마디가 가진 힘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말소리는 편안하고 완곡해야 하며 듣는 이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렇게 믿었어요. 지적이나 요구가 담긴 말일수록 모나고 차가워지기 쉬운데요. 아이들의 무해하고 솔직한 어조가 딱딱하게 굳어있던 이웃 간의 경계를 좀 자연스럽게 허물어준 셈이죠.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도 귀엽다, 아이디어 참 좋다, 아, 이런 반응이었대요. 결국 이웃과 함께 산다는 건요,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선을 지키는 동시에 그 선 너머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줄 아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 싶죠. 예쁜 아이들의 노래로 하늘 아래 우리 모두 전해드립니다.

계신가요? 전해드렸어요. 뮤르의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들 다양합니다. 먼저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세호락이라는 곡 다음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세종, 호수, 여밀락 이 각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붙인 곡명이에요. 자연과 역사,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축복을 담은 곡인데요. 모두가 주인이 되고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동체 낙원을 꿈꿀 수 있는 곡 만나보시죠. 퓨전 국악그룹 풍요의 노래와 연주로 세호락 전해드립니다.

집에서라면 입에도 대지 않았을 음식을 최고의 진미인 양 감사하며 먹을 때 나는 조금 더 착해진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의 사소한 뜨거운 물 샤워, 운동 후에 달콤한 디저트, 마음이 내키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가족 같은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때마다 겸손해진다. 산티아고에서 내가 찾은 건 내 안에 더 선한 존재였다. 꼭 끌어안아주고 싶은, 감사할 줄 알며 나눌 줄 알며 겸손하기까지 한 나.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문득 반짝이며 제 의미를 키우는 순간이 내게는 영적인 순간이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제 삶의 무게를 껴안고 살아간다. 때로는 찰나의 희열에 젖기도 하지만 일상의 대부분을 우리는 외로워하거나 상처를 주고받으며 흘려보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 예수야를 얹어 부르는 평시조입니다. 시조는 시조시를 노랫말로 삼아 부르는 정가의 한 갈래인데요. 관현악 반주가 갖춰진 가곡에 비해 비교적 소박하고 간결한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긴 호흡과 섬세하게 떨고 꺾어내는 식임새를 통해 깊은 멋을 이끌어내는 노래입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이 시조는 도도하게 흘러가는 푸른 시냇물과 달빛의 영원함, 그에 대비되는 인간 삶의 유한함을 들려주면서 한번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순리를 노래하고 있죠. 시조창에서 가곡과 가사에 이르기까지 두루 익혀 경지에 올랐던 거장, 김월하 명창의 정갈하고 맑은 성음으로 평시조 청산리 감상하시죠.
1: 청산

김월하의 노래로 평시조 청산리 감상하셨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맑고 정갈한 목소리로 흔들림 없이 노래하실까요? 감탄이 절로 나오죠. 김월하 명창의 고아한

장수의 웅장한 기상과 호방함이 전해지는 남창 지름 시조 삭풍은 전해드렸는데요. 김호성의 노래, 김응서의 대금, 황규남의 새피리, 박종설의 장구반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양교 가객이 부르는 사설 지름 시조 학타고입니다. 사설 지름 시조는 역금 시조처럼 중장의 긴 사설을 빠른 가락으로 촘촘하게 엮어나가는 시조인데요. 학타고 피리 불고 불로초 메고 가는 아이야. 거기 좀 섞어라. 어디로 가는지 말 좀 물어보자 라는 노랫말로 시작합니다. 학을 타고 불로초를 메

신선세계 고즈넉함과 해학이 어우러진 사설 지름 시조 학타고 감상하셨는데요. 이양교의 노래, 정재국의 새필이, 김성진의 대금, 김중섭의 장구 반주였습니다. 이번 주 한 장의 음반, 오늘은 국립국악원 개원 40주년 기념 음반 한국의 성악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묵개월 명창의 소리로 듣는 경기 좌창 유산가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전문 소리꾼들이 앉아서 고즈넉하게 부르던 12잡가 중 으뜸으로 꼽히는 곡인데요. 화란 춘성허고 만화방창이라 때 좋다 번님내야. 봄날 금역 전문 소리꾼들이 앉아서 고즈넉하게 부르던 12잡가 중 으뜸으로 꼽히는 곡인데요. 화란 춘성허고 만화방창이라 때 좋다 번님내야. 봄날 금수강산을 찾아 나서는 유람의 길을 중국의 명승지에 견주어서 아름답게 노래하죠. 이 음원은 묵개월 명창이 53살에 부른 소리로

전해드렸어요. 유계동, 이창배, 정등만의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곡은 가야금 병창의 대가, 박귀희 명창이 부르는 단가 호남가입니다. 가야금 병창은 연주자가 직접 가야금을 뜯으며

0: 원나이 미긋뜨인 미로다 그들은 버리고 지내보소.
1: 가야금 선율과 명창의 소리가 절묘하게 어우러졌던 단가 병창 호남가 감상하셨는데요. 박귀희의 가야금 병창이었어요. 오늘 일요일 한 장의 음반 마지막으로 감상하실 소리는 박동진 명창의 판소리 흥보가 가운데 제비점고 대목입니다. 박동진 명창이 56살 때 녹음한 이 소리는 강남으로 돌아간 제비들이 제비왕 앞에서 인원 점검을 받는 대목인데요. 강남 두견 앞에 흥보 제비가 등장합니다. 중몰이 장단에 맞추어 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가지가 져서 전동거리고 들어온다. 이렇게 시작되죠. 흥보가 다리를 고쳐준 제비가 절룩거리며 들어오는 모습을 중몰이 장단 위에 얹어 특유의 해학과 재치로 묘사하는데요. 박동진 명창 특유의

나가지 말라고 하였더니 기어이 고집을 부리고 나가더니 그런 뱀화를 당했구나. 명촌에 나갈 때는 출행날을 잘 받아가지고 가거라.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색이 되었는디 흥부집이 대왕전이 들어가 그 연유를 고백하니 대왕이 그 말 듣고 보은표 박씨를 하나 주는지라. 저 집이 받아 물고 멀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디 하군박 자우

내하고 중당 영역은 해도라 토목 마을이 생겨있고 삼각산이 생겼는데 문물이 빈디노고 풍수이 희희허니 만만 제지금 탕이라 제라두는 문무일육형 상도는 하이명이라 풍봉하명 두글 봄이 흥보가 사는 성 분개하고 중당 영유헌 해도라 초봉 망월이 생겨있고 삼각사이 생겼는디 문물이 빈디노고 풍수이 히히

저먹지 않은 것을 물어온 게 이상하냐 한번 심어보세. 대장군 안순방이 땅을 깊이 파고 묻었더니 그 후 며칠 지낸 후에 이 배우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신체적 유전자들을 보면 신기하고 재미있을 때가 많아요. 누구는 유난히 피부가 맑거나 머릿결이 고운가 하면 또 어떤 집은 형제들이 다 나란히 흰머리가 일찍 나기도 하고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자는 모습마저 똑 닮아가는 게 가족이 아닐까 싶죠. 생김새나 눈빛 같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말투나 웃는 모습, 가치관까지 닮아가는 걸 보면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부모에게서 생각보다 훨씬 다채롭고 소중한 것들을 이어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도 나만

묶으라고 명령을 하죠. 부하들은 세이렌의 노래를 듣지 못하게 밀랍으로 귀를 막지만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욕망을 참지 못하니 출몰하는 바다를 지날 때 오디세우스는 사람을 홀리는 세이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자신을 돛대에 묶으라고 명령을 하죠. 부하들은 세이렌의 노래를 듣지 못하게 밀랍으로 귀를 막지만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욕망을 참지 못합니다. 다행히 몸을 배전에 묶어뒀기 때문에 세이렌의 영토에서는 무사히 빠져왔지만 인생의 노래를 들은 오디세우스는 그 후 노래의 값을 제대로 치르는데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 같지만 왠지 뜨끔한 게 내 얘기 같기도 하죠. 아트키키의 타임 트래블 듣고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시작합니다.

아트키키의 타임 트래블 듣고 왔습니다. 먼저 호우 관련 안내 말씀 드립니다. 2026년 8월 30일 오후 1시 50분 전남 영광, 낙월면 제외하고요. 전북 고창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8월 30일 일요일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드릴게요.

텐데요. 오늘은요. 김단영 가야금 연주자와 함께합니다. 김단영 가야금 연주자와 음악 이야기, 사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레아의 왔니 듣고 엔스테이지로 이어집니다.

0: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엔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김단영 가야금 연주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먼저 국악방송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지금 4학년 재학 중인 가야금 전공 김단영이라고 합니다.
0: 네, 저희가 지금 3주째 청년 국악인과 이 시간에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4학년이시면 졸업생이세요.
1: 네, 졸업반.
0: 네, 졸업반이신데 이제 졸업을 앞두고 마음이 참 복잡하죠?
1: 네, 맞아요.
0: 생각도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우리 김단영 연주자는 가야금 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한 10년 좀 넘었네요, 벌써.
0: 어떻게 하다 접하셨어요?
1: 제가 그 남원이 고향인데 네. 남원에서 그 남원 시립 국악연수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한국무용이나 가야금 이런 거를 네. 되게 저렴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취미로 하고 싶어가지고 네,
0: 제가 남원 사람입니다.
1: 정말요? 몰랐다.
0: 남원에서 판소리를 저도 시작했는데 저는 국립국악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배우러 다녔는데 반갑네요.
1: 네, 그러니까요.
0: 와, 아니 근데 여러 국악기가 있잖아요. 하필 가야금에 관심 가진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1: 또 그 연수원에 이제 풍물, 판소리, 가야금, 뭐 한국무용 이렇게 네 가지 그 네. 부서가 있어서 또 있길래 이렇게 들어간 것도 있고 제가 또 부모님이 이제 국악을 되게 좋아하세요. 네. 애호가셔가지고 이제 풍물이나 그런 국악 연주를 많이 보러 다니고 또 저를 데리고 다니셔가지고 네.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국악 공연을 엄청 많이 봤었어요.
0: 네네네.
1: 그래서 거기서 그냥 그때는 다른 악기는 전 몰라.

0: 난 저 더 잘할 수 있는데 선생님 왜 저 저 친구만 예뻐하지 막 이런 거 앞다투어서 막 공부하다 보면은 되게 늘잖아요.
1: 맞아요.
0: 또 단영 씨는 어때요?
1: 마지막 날에 발표회 이런 발표회, 것도 한단 맞아요. 말이죠.
0: 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쫙 어떠셨어요?
1: 근데 제가 갔던 그 합숙이 뭐
0: 저 친구만 예뻐하지 막 이런 거 앞다투어서 막 공부하다 보면은 되게 늘잖아요.
1: 맞아요.
0: 또 단영 씨는 어때요?
1: 마지막 날에 발표회 이런 발표회, 것도 한단 맞아요. 말이죠.
0: 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쫙 어떠셨어요?
1: 근데 제가 갔던 그 합숙이 뭐 이제 가야금 합숙을 갔었을 때 제가 거기서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이제 다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었고 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했는데
0: 본보기가 돼야겠다. 네.
1: 맞아요. 근데 또 마침 제가 또 그 당시에 배웠던 곡을 다 외웠고 또 후배 애들은 못 외웠어요. 다 악보를 보고 저 혼자 이제 외워가지고 해가지고 네.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본보기가 되었네요.
1: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0: 아니 가야금 공연에 참여하신 적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공연들을 했는지도 소개해 주세요.
1: 이제 제가 전남대 다니면서 네. 이제 학교 내에서도 그 저희 학교가

0: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안 좋은 마약에 손을 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걸 약간 마약 방지 캠페인처럼 한번 내가 무대를 꾸려봐야겠다 네. 해서 그때 25년으로 그 이제 20살의 폐기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1: 보니까 네. 가야금 루프 스테이션까지 활용했다고 해요.
0: 맞습니다. 오,
1: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되셨어요?
0: 또 이게 지원금이 나와요. 네. 학생에게. 그래서
1: 나오겠죠.
0: 네. 그래서 저희는 그걸 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1: 장비를
0: 루프, 네. 이렇게 대여도 하고 레슨도 받을 수 있고 네. 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0: 합니다.
1: 그럼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민요입니다. 도라지. 이 도라지를 주제로 한 25현 가야금 독주곡인데요. 도라지라는 민요가 익숙한 선율이지만 또 25현의 다양한 리듬과 화성으로 변주되면서 25현 가야금 특유의 풍성한 음색을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단영 가야금 연주자의 연주자로 25현 가야금 독주곡 도라지 듣겠습니다.

0: 그러시구나. 참 솔직하시다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가야금 연주자로서 참 연습할 때도 어렵고 뭐 공연 설 때도 어렵고 부딪히는 것들도 청년 국악인으로서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제일 어려우세요?
1: 이제 아무래도 좀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연주자들 귀가 항상 본인보다 한 발 앞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늘 자기 연주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귀는 한층 더 높아져 있고 네. 나는 그 수준에 실제 실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 게 되게 계속 저도 연습을 하면서도 네. 그게 느껴지거든요.
0: 단영 씨도 한 발 앞서 있습니까? 귀가?
1: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연주에 만족하지 못해요. 늘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좀 많이 힘든 것 같고
0: 네.
1: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귀도 빨개지고 이렇게 좀 무대 공포증이 좀 있어요. 많이 떨고
0: 그래요? 오, 네. 티는 안 났어요. 귀 빨개지는 거 빼고.
1: 아 정말요? 다 다행이에요. 그래서 늘 연습한 것보다 실제 연주가 또 부족하게 많이 나와서
0: 네.
1: 그럴 때마다 좀 힘든 것 같아요.
0: 근데 그거는 나이가 들어도 선생님들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고 하는 말이 청년 국악인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나이가 지긋하신 명창 명인 선생님께서도 항상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귀가 하나 더 앞서 있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언제나 항상 앞서 있어야 계속 저희 엉덩이를 쳐줄 수 있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만족하면 쳐줄 엉덩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할 때가 오겠죠?
1: 오겠죠?
0: 아니 가야금 연주 들으면서 25연을 연주해 주셨는데 전통도 가야금 12연이잖아요.
1: 네.
0: 12연과 25연의 가야금은 또 연주자로서 느끼는 매력이 되게 다를 것 같은데 단영 씨는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연주가 더 마음에 드는지도 궁금해요.
1: 저는 사실 창작곡을 조금 더 선호하고 이 25연 가야금을 연주하는 그 음악을 더 또 자신 있기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 12연 가야금에 비해서 또 12연 가야금이 주는 그 정통 이
0: 네.
1: 국악의 맛이 있잖아요.
0: 네.
1: 또 계면성과
0: 맞아요.
1: 이 굵은 농음, 꺾음 뭐 이런 이 판소리와 이렇게 여기서 유래되는
0: 네.
1: 이런 포인트들이 사실 진짜 전통의 맛이라고도 볼 수 있죠.
0: 그렇죠.
1: 그래서 만약 둘 중 고르라고 한다면
0: 둘 중 고르란 어려운데요? 얘기도 안 했는데.
1: 아 그래요?
0: 고르라고 한다면 어때요? 그렇게 깊어요 생각이. 못 골라요.
1: 네, 못 고를 것 같아요.
0: 아, 못 골라야죠. 둘 다 잘해야죠.

0: 이야기 들으면서 아직도 귀가 빨개지고 있는.
1: 조금 더운 것 같아요.
0: 아니 그 자기 이야기도 하고 또 라이브도 했잖아요. 네. 너무 떨렸어요?
1: 그런 것 같아요.
0: 아니 9월에 독주회까지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네. 어떤 곡 준비하고 계세요?
1: 이제 독주회는 이 독주회 제목이 저희 일단 가야금 첫 번째 독주회이고 네. 그 독주회 제목이 뇽입니다.
0: 오, 네. 제가 아까 안녕할 때 뇽인가요? 그랬더니 맞다고 편안할 뇽이라고.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1: 또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이 아마 네. 저를 단영으로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다뇽입니다. 안녕할 때 뇽이고 네. 이 뇽이 한자로 편안할 뇽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독주회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뭔가 안녕을 빌어주고 뭔가 편안하게 관람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을 담아서 뇽으로 지었고요. 네. 9월 18일에 네. 이제 독주회를 하게 됐고 네. 곡목은 그 12연 창작곡 흑담이라는 곡이랑 네. 이해식 작곡가님의 곡이고 또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좀 길게 한 40분 정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 곡으로 그 손다희 작곡가님의 어린 꽃이라는 곡을 이제 독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지 않아도 두 번째 라이브가 어린 꽃 준비하셨는지
1: 꽃이라는 곡을 이제 독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지 않아도 두 번째 라이브가 어린 꽃 준비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곡은 어떤 곡이에요?
1: 이 어린 꽃이 어린 아이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손다희 작곡가님이 아동학대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제

0: 있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음역의 개수, 2번 줄의 개수.
1: 네. 네,
0: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32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힌 분들에게 선물도 드립니다.
1: 네, 현이라는 말이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네. 힌트를 드린다면 어떨까요?
0: 이 현이 줄현자를 의미합니다.
1: 줄현자라고 합니다. 1번 음역의 개수, 2번 줄의 개수 아시는 분 샵 0302로 문자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엔스테이지는요 김단영 가요금 연주자와 함께했습니다. 멋진 라이브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김단영 연주자 보내드리면서요 이예원 외 여러분의 연주로 김병호류 가요금 산조와 굼 듣겠습니다.

0: 처음 피신했던 지역이 한평의 이진사댁이라고 이재여.
1: 네네 알죠.
0: 네. 네. 이재여 가옥이라고 지금도 네네. 민속문화재로 해서
1: 맞아요.
0: 지금 들어가서 돌아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연도 많이 해요. 네네. 가을쯤 되면 국가 공연 많이 하는데 그 이진사댁에서 한 달 정도 그 숨어 계셨대요. 그래서 낮에는 정자 밑에 토굴을 파가지고 숨어 계시고 밤에는 사랑채에서 이제 응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시면 이제 강북 이후에도 이제 김구 선생님 아드님이셨던 분하고 이진사댁 후손들하고 연락을 네. 주고받으면서 지금도 돈독하게 지내신대요.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거기 기념관이라고 써있고 네. 그 당시 이야기해 주시는 문화해설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네. 그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피신했던 데가 보성에 있는 세실마을이라고 등량면에 있는 곳인데 그 세실마을에서는 계곡 아래 작은 집에서 네. 숨어서 한 40일 정도 응거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응거 기념관이 따로 있습니다. 네. 가서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일대기와 뭐 백범일지 사본도 전시되어 있어서 아이들이랑 되게 이야기하기에 좋은 곳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서 한번 돌아보고 세실마을도 가보시면 거기가 한 50호 정도 살고 계시는데 백범 김구 선생님이 강복하시고 한번 더 오셨대요. 네. 나 고맙다 숨겨줘서 집집마다 자기 사인해주시고 김구 이렇게 네. 써주시고 가호도 써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집집마다 이렇게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돌아보는 재미가 있고요. 또 그러고 강복한 다음에는 이제 강주 학동에서 이제 멀리 중국이나 일본에서 나가 살았던 우리 동포들이 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분들이 정착할 마을들을 지역마다 한 곳 주고 그걸 다 집집마다 이렇게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돌아보는 재미가 있고요. 또 그러고 강복한 다음에는 이제 강주 학동에서 이제 멀리 중국이나 일본에서 나가 살았던 우리 동포들이 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분들이 정착할 마을들을 지역마다 한 군데씩 거점을 하셨는데 강주에서는 학동이었어요. 그래서 왜 팔거리라고 해가지고 되게 좀 주택은 없는데 거리가 좀 넓은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정착촌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0: 음악도 함께 깔린 그런 축제가 변신한다 아우, 생각하시면
1: 재밌겠다.
0: 됩니다.
1: 아니 맥주 좋아하는 분들 이 귀가 지금 슬깃슬깃하실 것 같은데 네. 화랑대 철도공원이면 기차공원인 거죠?
0: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이게 1930년대 경춘선이라고 했고 서울하고 춘천하고 철도가 개통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계속 기차가 다니다가 그게 경춘선이 이제 복선화 공사를 하면서 2010년 정도에 이제 폐선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쓸모

0: 오셨어요. 그래서 네. 밤에는 또 불빛 정원으로 이렇게 예쁜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거기 그 영화 아바타 보면 그 생명의 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뻥 이렇게 요정들이 살 것 같은 네. 그 나무랑 똑같은 네. 나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쁜 꼬마 정구랑 그런 등들이 이렇게 색색으로 늘어져 있는 모습이 네. 사진 찍어놓으면 너무 예쁘더라고. 그래서 그런 나무도 있고 뭐 비밀의 하원도 있고 또 철길 사이사이에 미디어 파사드 영상들이 나오니까 네. 되게 무슨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미디어 파사드를 실내에서 보는 거 못지않게 야외에서 보니까 테마파크 같은 느낌이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나무도 있고 뭐 비밀의 하원도 있고 또 철길 사이사이에 미디어 파사드 영상들이 나오니까 네. 되게 무슨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미디어 파사드를 실내에서 보는 거 못지않게 야외에서 보니까 테마파크 같은 느낌이 좀 나서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는 곳입니다.
1: 아니 진짜 약간 이렇게 폐역이 된 곳을 공원으로 짓거나 또 이런 새로운 이제 부지 사업을 하면서 되게 새로운 부지로 이제 거듭나는 곳이 많잖아요.
0: 많죠. 네.
1: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마포에도 연희공원 있잖아요.
0: 맞아요. 네.
1: 거기도 그렇고요.
0: 거기도 굴다리 넘어가면 연희 숲길이 이렇게 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광주에도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폐선
1: 광주도 그러네요.
0: 그렇죠. 네. 철길이 사실 도심을 관통하면서 지나가거든요. 네. 근데 한동

0: 화랑 공원으로 사업이 조성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1: 네, 화랑대 철도 공원은 길진 않고요. 좀 여기 있던 곳이다 보니까 좀 둥그렇게 넓적한 면적 공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여름에 맥주 축제 하는 곳들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철도 공원에서 맥주 축제, 그것도 또 수제 맥주 축제가 열리는 게 좀 특별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수제 맥주가 노원구 특산품 뭐 이런 건가요?
1: 지금은 특산품이 된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제 노원구에 있는 공릉동에서 국내 1세대 네. 수제 맥주 브루어리 샵이 거기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수제 맥주에 좀 일가견이 있다 아니면 창업을 해보고 싶다 하는 청년 사업가들이 몰려든 거죠. 네네네. 그래서 거기가 수제 맥주 거리가 되면서 아 노원 하면 특산품이 수제 맥주 같은 느낌처럼 지금은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데 우리가 이 수제 맥주를 좀 널리 알려야 될 텐데 뭘 해볼까? 축제를 해봐야겠다. 네. 그럼 축제를 어디서 하지? 근데 마침 옆에 화랑대 철도 공원이랑 또 밤이 되면 노원 불빛 정원도 예쁘게 펼쳐지니까 여기에서 하자라고 시작을 한 게 이제 4년 전부터 이제 노원 수제 맥주 축제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해마다 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뭐 올해는 진짜 많이 오실 것 같다고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또 외국분들이 네. 우리나라를 많이 찾잖아요. 네. 제가 지지난주 토요일인가 서술낙길을 가봤거든요. 근데 네. 거기가 그 정말 가게하고 담벼락하고 공격하고 너무 좁잖아요. 네.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0: 그래요? 네. 그렇게 큰 동네도 아닌데.
1: 네, 맞아요. 완전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있으면 카페에 앉아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앞에 지나가는 게 정말 내 무릎 앞으로 지나갈 정도로.

0: 수제 맥주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수제 맥주는 서로 맛이 좀 다르니까 안 그래도 선택에 장애가 계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사 먹지? 고민하실 텐데 이제 노은 수제 맥주집 가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수제 맥주 브루어리를 다 만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1: 정말요? 네,
0: 그래서 와. 대표적인 한 20개 정도 브루어리들이 입점을 해서 팝업 매장도 하고 이제 마실 수 있는 식음존도 만들고 판매 장터도 이렇게 같이 하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제 맥주 브루어리 뭐 양대산맥 하면 뭐

버스킹 할 수 있는 존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크닉 존이랑 같이 네네.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수제 맥주 사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피크닉을 이제 펼쳐두고 네. 공연을 보시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 토요일 이제 금요일부터 일요일이라 토요일 밤에는 유명 댄스 DJ 파티도 열린대요. 그래서

0: 중국 칭따오도 아. 라거가 유명한 게 칭따오가 네. 물이 좋아요. 우리도 하가감 지역이라 물이 좋아서 네. 코리아 라거 맥주 하면 네. 진짜 유럽 사람들 안전 좋아합니다.
1: 또 이제 우리 술 얘기하면 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네. 술을 잘 못 마시거나 또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도 있을 것 같은데.
0: 아, 그죠.
1: 맥주 축제 즐길 수 있나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술에 따라오는 건 뭐죠?
1: 안주죠.
0: 안주죠. 안주가 네. 뭐 안주 먹으면 꼭 술 먹어야 됩니까?
1: 그러네요.
0: 아니죠. 술에 따라오는 건 뭐죠?
1: 안주죠.
0: 안주죠. 안주가 네. 뭐 안주 먹으면 꼭 술 먹어야 됩니까?
1: 그러네요. 아니죠. 생각해 보니까
0: 푸드존이 마련되어 있고요. 네. 또 아이들이나 또 알코올 좀 안 맞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무알콜 칵테일 만들어주는 무알콜. 네, 수제 음료 이렇게 하는 것들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고요. 또 체험

0: 역사 안에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고 저는 이제 꼭 추천하는 게 무궁화 열차 요즘은 많이 바뀌었는데 저 어릴 때는 정말 무궁화 열차 그 뭐랄까 장난감처럼 생긴 녀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앳 무궁화 열차 6칸을 연결해가지고 타임 뮤지엄이라는 공간을 꾸며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전시품들이 있는데 인류의 뭐 탐구 역사부터 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공간도 있고요. 또 키네틱 아트 시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자 운동하는 작품들도 있고 움직이는 예술 작품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키네틱 아트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시계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좋아하는 아이들은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6칸 이렇게 지나가면서 계속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시간은 꼬박 그 안에서 놀아도 재미있을 만큼 다양한 전시품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무궁화호 하니까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간식 키트 이렇게 끌고 다니시면서 팔았던 기억. 네, 맞아요.
0: 무궁화호 아니고 사실 그 승무원들은 불과 한 15년? 네. KTX 초창기에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 열차들인데. 맞아요.

0: 국수 와서 해장하시고 네. 가시면 되게 좋고요. 그 주변으로 되게 노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인 메뉴가 삼겹살 하고요. 그다음에 곱창, 채소 곱창이 그 노포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달콤하고 매콤하고 쫄깃한 곱창 좋아하시는 분들은 곱창 드셔도 좋고 또 되게 싸요. 여기 삼겹살 구이가 지금도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삼겹살도 같이 드셔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진짜 가을 날씨에 딱 어울리는 축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하, 정말 시원한 가을바람 맞으면서 맥주 한 잔 꽉 시원하게 마시면서 가족들과 맛있는 안주 먹으면서 하하호호 피크닉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성 작가님 끝으로 청취자분들을 위한 퀴즈 준비하셨죠?
0: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가봤니 이 시간에 노원 수제맥주 축제를 소개했는데요. 이 축제는 올해로 몇 해째일까요? 네. 1번 1회, 네. 2번 4회. 어렵죠?
1: 네.
0: 제가 작년에 갔다고 했죠.
1: 그렇죠. 네. 힌트 드렸습니다.
0: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302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힌 분들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1: 네,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작가님 덕분에 여행도 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입니다. 저도 맥주와 곱창 먹고 싶네요. 가족과 서울로 떠나고 싶네요 해주셨습니다. 맥주 축제라고 해서 저도 아이들은 좀 그런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안주가 있잖아요. 돗자리 딱 펴고 가을바람에 가족들이랑 도란도란 술 한잔 하고 맛있는 안주 딱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6287님께 떡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은요 샵0302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들을게요. 불세출의 풍류도시 듣겠습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빠른 것 같아도 올 여름 더위는 얼마나 길었던가요? 여름은 긴데 1년은 짧고 계절은 느리게 가고 오는데 시간은 휘몰이로 흐른다는 것. 논리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시간의 불가사의죠. 그러니 아무리 길다 해도 결국 한순간에 지나버릴 우리 인생. 좋은 풍류와 함께 이 순간을 즐겨야 덜 아쉽지 않을까요? 8월 30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신형이 왜 여러분의 소리 남도 작가 세타령으로 출발합니다.

열두 골머리 한테로 압수차 전방자 지방자 건독조 구부여 방울이 먹금자 건너 백봉서이다 아주 꽝꽝 맞죠 때려 산이 울렁거려

0: 수건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 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북유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1: 네, 감사합니다. 푸짐한 선물 이번 주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푸짐한 선물 이번 주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정성껏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0808님,

구렁바위, 독사바위, 행금바위, 중바위 등등. 이 한 곡의 노래 안에 바위 이름만 총 80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바위들 모두 제각각 이름이 있고 그 이름들에서 우리말의 탐스러운 표현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이 노래의 묘미죠. 또 애초에 그 바위들이 밥에 들어있었다는 전제부터가 엄청난 과장과 해악인데요. 이 과장법의 끝은 사설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렇게 돌이 많다면서도 그 밥을 다 먹고 누룽지를 흘리려고 솥뚜껑을 열고 보니 해태 한 쌍이 엉금엉금 나온다는 말로 바위 타령은 마무리되는데요. 그럼 휘모리 잡과 바위 타령, 최수연의 소리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누룽지를 흘리려고 솥뚜껑을 열고 보니 해태 한 쌍이 엉금엉금 나온다는 말로 바위 타령은 마무리되는데요. 그럼 휘모리 잡과 바위 타령, 최수연의 소리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30일 16시 40분 전남 영광나골면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과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노랫말 봄풀이에서 함께 풀어보고 최수연의 소리로 감상했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 되니까요. 2부가 시작되고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1부 마지막 끝곡으로 최경만 외 여러분의 연주 신하이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1: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30일 16시 45분 경북 청도 전남 화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과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30일 16시 45분 경북 청도 전남 화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과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30일 13시 30분 전남 영광나골면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과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아버지, 청이 왔어요.
1: 아이고래 청아, 아이고 반가 반가. 오늘은 풍류방에서 무슨 노래를 배웠느냐?
0: 오늘은 지난번에 배운 이수대엽이랑 아주 비슷한 태평가를 배웠어요.
1: 멋이라, 태평가는 비교가 아니더냐?
0: 미녀 태평가 말고요. 가곡 중에도요, 태평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여러모로 특별한 노래였어요.
1: 그래? 그렇게 무엇이 특별한지 궁금하구나. 풍류어 사전에 나와 있나 한번.
0: 가곡 중에도요, 태평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여러모로 특별한 노래였어요.
1: 그래? 그렇게 무엇이 특별한지 궁금하구나. 풍류어 사전에 나와 있나 한번 보자꾸나.
2: 네, 오늘도 풍류어 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태평가는 가곡 한바탕의 대미를 장식

행정안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30일 18시 2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대초천 나주시 우산교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 행정안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30일 18시 2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대초천 나주시 우산교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 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

0: 상주 영산해상 중 하연 도들이, 연불 도들이, 타령, 군악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1: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30일 17시 30분 전남 보성 광양 순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과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그 빨간 손톱은 첫눈이 올 때까지 지워지지 않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말이네요. 봉선화의 붉은 추억처럼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우리 소리와 함께 하시지요. 2026년 8월 30일 일요일 오늘의 첫 곡은 단가 백발가로 열어보겠습니다. 어화세상 벗님네들 이내 말을 들어보소. 나도 엊그제 청춘일러니 어느덧 늙었구나. 지나간 일 헤아리니 내가 한 일이 무엇인고. 아차 한번 죽어지면 북망산천 흑이로구나. 이렇게 이어지는 단가 백발가 띄워드립니다. 소리의 이난초 북반주에는 이태백입니다.
1: 어와 세상 벗님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나도 엊그제 청춘일러니 어르던 늙었구나. 지나간 일 헤아리니 내가 헌 일이 무엇인고. 아차 한번 죽어지면 북망산천의 흑이로구나. 무엇인고. 아차 한번 죽어지면 북망산천의 흑이로구나. 인생은 희노애락

0: 가지.
1: 오늘 첫 곡으로 단가 백발가. 오늘 첫 곡으로 단가 백발가 함께 해보셨습니다. 소리의 이난초, 북반주에는 이태백이었습니다. 매년 9월 1일은 진채선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고창군 심원면에서 해마다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모레네요. 기념식에서는 뛰어난 명창에게 진채선 상을 수여하고 있는데요. 올해 진채선 상은 이난초 명창께서 수상한다는 소식입니다. 축하드리며 더욱 건강하게 활동하시길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2: 얼씨구!
3: 얼씨구!
2: 좋다!
3: 좋다!
2: 어이!
3: 어이!
1: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이렇게 추임새를 하면서 명창들을

0: 생각하니 지금이야 비단이 없나 돈이 없나 쌀이 없나 은근 부화가 없나 인삼 도경이 없느냐.
1: 그렇지.
0: 괴로디 들어올 호사롤마.

0: 하게 놓아 두루번 잘게 잡고 마른 넓게 따라 아자 그리고 나오더니 시숙께 인사를 드리니 재수가 인사를 하거든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양보야 그 재수가 쫓겨날 때 보고 지금 본게 미꾸라지가 용대하버렸구나 홍보 마누라 들은 척도 아니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차리는디 음식을 차리는디 안성유기 동영칠판 저는 소저구리죠 침지서리 소버리도 주르르르 버려놓고 꼭 끓였다 우족파 대무양각 당하니 헐기설기성빼 내 번뜨 정절절 주르륵 엮어 산피떡과 빙과증빼 생초 놓고 조락사님 우찜초 양회과 저녁공과 양빼에다 버려놓고
1: 쉬고.
0: 청단수단자 빼기며 인삼채 도라지째 낙지연포 공지름에 가진 양념 모아놓고 산채고사리 소금 미나리 뚝뚝채 만난 장국 주르르르 들어부어 청두화로 백탄솥 부채질 활활 계란을 톡톡게 딱지를 띄고 길게 내려오라 꼬꾸로따 연계찜 오도독 포도독 맥조리탕 손뜨건데 쇠저 얹고 나부절을 들여라 고기 한 점 넉벅 집어 만난 기름 간장구이다 풍덩 들이쳐
1: 아이고 맛있다 오늘 취임새 그거 쉬워요에서는 흥보가 중 놀보가 흥보집을 찾아가는 대목에서부터 음식상 차리는 대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신영이 복반주에는 김청만이었습니다. 놀보에게 구박을 당하여 쫓겨난 흥보천은 시숙에게 인사를 드리고 할 수 없이 나와 음식상을 차렸는데요. 음식상 차리는 대목이 아주 군침이 도는 그런 장면이었지요. 소리만 들어도 요리하는 장면이 상상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신영이 명창은 만정 김소희 선생의 제자로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전바탕을 배웠는데요. 현재는 국가무형유산 춘향가 보유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흥보가 역시 장기로 자주 부르시지요. 이어지는 대목 역시 신영이 명창의 소리로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놀보는 흥보에게 화초장을 얻어 돌아가고 제비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다니는 대목까지입니다. 흥보가 중 흥보 마누라가 시숙을 원망하는 대목부터 놀보 제비 후리러 가는 대목까지입니다. 소리의 신영이 북반주에는 김청만입니다. 취임새 잊지 마세요.
0: 과하조 좋은 술
1: 다니는 대목까지입니다. 흥보가 중 흥보 마누라가 시숙을 원망하는 대목부터 놀보 제비 후리러 가는 대목까지입니다. 소리의 신영이 북반주에는 김청만입니다. 취임새 잊지 마세요.
0: 과하조 좋은 술을 화전에 가득 부어 했소 시숙님. 박조나 약조나 한잔 드시지요. 재수가 주는 술이거든 그대로 받아 처먹는 것이 아니라. 야 흥보야 너는 형제가 아니라 대강대속을 할 것이다마는 내가 나무 초상집에 가서도

아, 예. 저것이 화초장올시다. 그 안에 혹 뭐 들었냐? 아, 예. 은근부화가 가득 들었습니다. 그, 홍보야, 그거 나 둬라. 아, 그렇지 않아도 형님 드리려고 목 지어놓은 곳입니다. 그럴 것이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내가 너를 어렸을 때 얼마나 이뻐했냐. 너를 업고 다니다가 내가 그냥 등거지가 다 문드러져 버렸다. 이리 내놔라. 내가 짊어지고 갈란다. 아, 하옵지만 형님, 점자란 처지에 어떻게 치고 가시겠습니까? 먼저 건너가시면 제가 하인시켜서 지어 보내드리오디다. 야, 이놈아. 매사는 부려 튼튼이요. 내가 된 짐에 내가 짊어지고 갈란다. 갈란다. 아, 하옵지만 형님, 점자란 처지에 어떻게 치고 가시겠습니까? 먼저 건너가시면 제가 하인시켜서 지어 보내드리오디다. 야, 이놈아. 매사는 부려 튼튼이요. 내가 된 짐에 내가 짊어지고 갈란다. 아, 하옵지만 형님 무거워서. 아, 이놈아 빨리 내놔. 내가 장에 착 깔려서 그냥 남생이 등거리가 되어도 내가 그냥 짊어지고 갈란다. 올보란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면서 잊어버릴까 봐서 외우고 가던 것이었다. 화초의장, 화초의장, 화초의장, 화초의장 하라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의장 하라를 얻었다. 돌장을 건너뛰다. 아, 자네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방장, 전장 아니다. 우둘장, 된장 아니다. 고추장, 응? 고추장? 고추장 비슷하면서도 아닌디 아니오.

가신 어느자가 가지만 보아도 재미인 것인 천지를 안개고 깨꼬리만 보아도 재미인 것인 지하의 절벽 빈들기 보아도 재미인 것인 저 예가는 저 재미인

0: 흥보가 중 흥보 마누라가 시숙을 원망하는 대목부터 놀보가 제비 후리러 가는 대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신영이, 북반주에는 김청만이었습니다.
1: 어제는 지나갔으니 그뿐이고 내일은 내일 가서 생각하면 되고 돌아 살아가는 것은 오늘

0: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1: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즐거운 판소리 세상.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최판사에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 판소리의 다양한 멋을 나누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1부에는 예인들의 소리 인생,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최판사에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 판소리의 다양한 멋을 나누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1부에는 예인들의 소리 인생, 2부에는 판소리 초대석, 판소리 연속 감상, 최판사의 명판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으로 구나 내 사랑이야. 이내 사랑이로다. 한미해도 내 사랑아. 아이고 네 소리가 참으로 좋도다. 옛다 받아라. 오, 대감님 감사합니다요. 세주는 곰이 부리고 딴 놈이 돈을 벌게 되었구나. 에휴, 립싱크로구만. 에이그 에이그 이거사. 아니 네가 기생들 뒤에서 노래나 부르고 립싱크나 하고 있어. 아이고. 얼굴이 못났으니 이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할 거다니 어머니. 으이그 으이그 으이그 내 팔자야. 저리가 이리나 해.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맘 씻는 심청이 저리 가라. 얼굴은 박세길세 박세길야. 준양이는 못난 이래요. 준양이는 못난 이래요. 허허, 이때 몽룡 도령 썩 나서더니 예끼놈들 뭐하는 짓들이냐. 감히 아녀자를. 준양이는 못난 이래요. 준양이는 못난 이래요. 허허, 이때 몽룡 도령 썩 나서더니 예끼놈들 뭐하는 짓들이냐. 감히 아녀자를. 고귀한 것들. 또 남자라고 여자한테 홀딱 반했나 보네요. 낭자 괜찮으시오? 예, 도련님. 처음 보는 얼굴이다. 그냥 낭자가 참고 돌아가시오. 우리 춘향이는 몽룡 도령한테 홀딱 반했구나. 상사병으로 몸져 누웠던가 보더라. 아유, 어디가 아픈 거야? 말을 해, 말을. 춘향아. 저기 마님 귀 좀 잠깐만. 속은 속은 속딱 속딱 속은 속은 속싹 속딱. 뭐라고? 이몽룡?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어머니 날 왜 이리도 못났어.

0: 춘향아, 춘향아, 어서 도련님 맞을 준비를 하거라.
1: 예?
0: 도련님을요? 그래, 오매불망하던 그 도련님이 곧 오신단다.
1: 어머니, 헌데 옷이 왜?
2: 어, 저 불우유떡 좀 하느라고.
0: 그날 밤 잡수시오 이슬 한 장을 잡수시오.
2: 헌데 향단이가 술시중을 저런.
3: 예예예예, 춘향아,
0: 춘향아, 서방님이 깨시기 전에 일찍 나와야 한다. 꼭 깨시기 전에 꼭 나와야 해. 알았냐?
1: 네, 어머님 알겠어요.
2: 와, 정말 못생겼다.
3: 춘향아, 어서 들어가거라.
1: 어서.
2: 수고비 주셔야죠, 마님.
3: 여기 있다. 이제 그만 가보거라잉.
0: 허허, 목련도련 큰일 났구나. 춘향이가 향단이고, 향단이가 춘향이고, 향단이가 춘향이고, 춘향이가 향단이고, 달콤했던 전날 밤

0: 명랑하고 유연한 음악성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청주 출신으로는 후대에 가야금 산조와 병창에 유명했던 박팔계도 있었는데요. 김제철 명창의 석화제가 청주를 중심으로 전승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청주 출신으로는 후대에 가야금 산조와 병창에 유명했던 박팔계도 있었는데요. 김제철 명창의 석화제가 청주를 중심으로 전승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김제철의 덧음으로 알려진 심청 탄생 대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장문이 북반주에는 조용복입니다.
1: 양주몽사 은운허니 둘이 꿈이 같은지라 마음이 희락하여 그날 밤에 어찌되었던지 그 달부터 택이 쓸쩌고 곽씨 부인 착한 마음

어디서부터 내려 더듬난 디. 이런 가관이 없던 것이었다. 가만히 있거라. 이것은 명뼈고 이것은 배꼽이고 인제 이 밑이가 일이 있는디. 아차, 내 손에 아무 거침새 없이 매끈하고 지내가는 것이 아마도 마누라 같은 사람 났나보. 곽씨부인 섭섭어여 만등으로 낳은 자식 딸이라니. 곽씨부인 섭섭어여.

같이 순산어였으니 천천만만 다행이요. 딸 자식이야도 얼마나 모든 다 허였으나 아들도 잘못 두면 육급 선영하는 것이요. 딸이라도 잘만 두면 못된 아들 바꾸겠소. 우리 딸 호이길러 예절 먼저 가르치고 침선방적 다 시키어 요주 숙녀 좋은 매필 군자 호구 잘 가리어 금서로 예절 거금과 총사우 진진하면 왜 손봉사 못 드릴까. 그러고

그때여 귀덕 어머니는 젖국밥 얼른 지어 삼신상에 받쳐놓고 봉사님, 삼신님 앞에 좀 빌어보시오. 그 내가 어찌 빈다요? 귀덕 어머니가 좀 빌어주시오. 아이고, 나 모르겠소. 봉사님이 잘 좀 빌어보시오. 그럼 내가 좀 빌어볼까? 신봉사, 의관을 정제하고 두 손 합장 비는 뒤 눈뜬 사람 가거드면 명과 복을 많이 채워주시라고 공손히 빌렸마는

그렇듯이 즐길 쪼고. 그때요 곽씨 부인은 회복한 초칠일이 다 못돼요. 잔물에 빨리 허기 초석 집안하느라고 외풍을 과했어요.

0: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소로 활동하고 있는 김기홍입니다.
0: 네, 김기홍 선생님께서는 대전시 무형유산 판소리 고법 이수자이시면서 현재 또 국가무형유산 경기도당꽃 전수자이시기도 하고요. 고수감 방만춘 기념사업회, 이건 서산에 있는 거죠?
1: 네네.
0: 네, 대표로 또 활약하고 계시고 또 더 큰 직장은 부여에 있는 충남 도립국악단 상임단원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활약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1: 네, 요즘은 올해 저희가 지금 큰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0: 네.
1: 연말에 고수관 방만춘 그 선생님들의 일대기를 지금 창극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4월 달부터 그 공연을 준비하면서 아주 온 정신이 다 그쪽에 그냥 쏠려 있는 상황이에요.
0: 그러시군요.
1: 네.
0: 아, 선생님 지금 고향이 원래는 서산이시죠?
1: 네, 서산입니다.
0: 서산이신데 직장은 또 부여고.
1: 네네.
0: 사시는 곳은?
1: 대전이시고.
0: 네. 그래서 충남 전역을 그냥 정말 종횡무진하시면서 바쁘실 것 같은데 지금 서산에서 고수강 방만춘 관련 창극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1: 네네.
0: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1: 네네.
0: 근데 지금 이제 오늘도 뭐 출근하셨다가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충남 도립국악단에 계셔서 국악단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 어떨까요?
1: 예, 저희 국악단은요 충남 부여에 위치해 있고요. 1994년에 창단돼서 지금까지 연 100여 차례 공연을 통해서 충남 도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0: 네.
1: 보통 공연은 이제 3월부터 10월까지 토요 상설 공연.
0: 네.
1: 그리고 주중에는 충남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나 장애인 시설 같은 데 가서 찾아가는 국악 공연으로 이렇게 도민들을 만나고 있어요.
0: 네. 저도 이 부여에 있는 그 공연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공연장 이름이 어떻게 정확히 되지요?
1: 부여군 국악의 전당.
0: 국악의 전당.
1: 네네. 네.
0: 위치가 아주 좋은 곳에 있더라고요. 전통문화대학교 바로 앞에 네네. 있고 또 옆에는 또 좋은 상업시설도 또 있고
1: 네네.
0: 네. 가시면 뭐 쇼핑도 즐기시고 국악도 들으시고 네, 산책도 하시고 이런 코스로 아주 잘 갖추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한번 국악의 전당 방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특히 토요상설 국악공연 요즘도 하고 계시죠?
1: 네. 이제 8월은 원래 좀 한 달 쉬고
0: 네.
1: 그다음에 9월 올해 9월 10월 이렇게 남아 있어요.
0: 아, 이제 9월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군요.
1: 네네.
0: 네, 이제 곧 9월이 오는데 토요일에 그쪽으로 한번 나들이 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은데요. 김기홍 선생님께서는 늘 공연에 출연하시는 거죠?
1: 네, 저는 이제 장단 파트를 맡고 있기 때문에
0: 네. 빠지면 안 되는.
1: 토요일 날 어디를 못 갑니다.
0: 네, 토요일의 남자 김기홍 씨 그날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제 고수님으로

0: 연주 공연을 다니면서 이렇게 딱 소리하고 저희 아니 앵긴다고 표현을
1: 네,
0: 하는데
1: 네.
0: 장단과 소리가 딱딱 붙어서 같이 갔을 때 그런 경험이 여태까지 그래도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때는 그냥 온 세상이 다내것 같은
1: 아,
0: 그런 또
1: 네.
0: 희열을 느끼곤 합니다. 근데 그게 고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창자하고 소리꾼하고 같이 느껴져야 돼요.
1: 네. 객석에 있는 청중 또
0: 네네.
1: 소리꾼 함께 3박자가 어울려서 그런 무대가 사실은 정말 최고의 무대죠, 판소리에서는.
0: 네네.
1: 네. 그런 역할 중에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김기홍 선생님. 곡법으로 지금까지 이제 이수자로서 많은 공연을 해오셨고, 또 충남 도립국악단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0: 들으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심청가중 심청이 인당수 빠지는 대목 첫 번째 곡으로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의 권도연, 북반주에는 김기홍입니다.
1: 그때여 심청이 팔경을 다 본 후에 한 곳을 당도하니 한 곳 당도하니 한 곳엔

보시오 선생님들 도화동 쪽이 어디쯤이나 있어. 도사공에 나서더니 손알 들어서 가르치난디 도화동.

0: 사실은 서산의 옛날 전기 명창이었던 고수감 방만춘 명창을 선양하기 위한 기념사업회 대표로 계시잖아요.
1: 네네.
0: 이분들을 선양하는 이런 사업회를 만드실 생각을 하신 게 동기가 있으셨는지 혹은 뭐 기념사업회가 뭐를 하는 데인지 또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1: 그 만든 계기가요. 제가 판소리 공법을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보니까 소리꾼 선생님들을 이렇게 문헌이라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서산의 해미 출신의
0: 네, 이실 것 같아요.
1: 그 만든 계기가요. 제가 판소리 공법을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보니까 소리꾼 선생님들을 이렇게 문헌이라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서산의 해미 출신의
0: 네.
1: 고수관 방만춘 선생님 두 분이 계신 거예요.
0: 네.
1: 제가 서산 출신이고 또 저도 집이 해미거든요.
0: 아,
1: 거의 우리
0: 그러세요.
1: 동네에
0: 예.
1: 불과 한 200년 전에
0: 그렇죠.

0: 하고 충청도 지역에 이런 선생님들이 계셨다. 또 우리 서산에 이런 선생님들이 계셨다. 그런 공연을 준비를 해서 올해까지 네 번째 추모막회가 끝났어요. 올해 8월 9일 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아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이제 작년에 또 추모음악회 우리 교수님께서 또 오셔서
1: 저도 갔었죠.
0: 멋진 해설을 해주셔서 아주 무사.

0: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럼요. 이 고수강 방만춘이라고 하는 명창이 사실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초창기 판소리를 열었던 이런 명창들이고 특히 고수강 선생님은 뭐 자진사랑과 같은 더듬이 아직도 남아있고
0: 네.
1: 방만춘 명창은 심청가랑 적벽가를 정리한 그런 명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을 널리 알리고 또 연구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는데요. 관련해서 계속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기념사업회 활동을 해주시니 참 다행이다. 평가랑 적벽가를 정리한 그런 명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을 널리 알리고 또 연구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는데요. 관련해서 계속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기념사업회 활동을 해주시니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게 굉장히

0: 막 넉넉한 예산은 아니지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해진 예산에서 최대한 아주 쥐어짜고 있습니다.
1: 네, 이창극이 잘 돼가지고 충남 전역을 이렇게 두루 순회 공연 같은 거를 좀 해주시든지 아니면 도립국악단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셔서 창극 공연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시든지 참 궁금한데요.
0: 네네.
1: 많은 사람이 가보시지 못하니까 찾아가는 창극 공연 이런 것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0: 뭐 여러 개
1: 드네요.
0: 다면은 무조건 할수 있습니다.
1: 네. 네. 고수관, 방만춘 이런 명창들이 서산에 있었다. 해미 출신이다.
0: 네네.
1: 네. 이런 그 뭐랄까요? 선조 명창들, 선배 명창들 알리는 작업들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네. 고수관, 방만춘 이런 명창들이 서산에 있었다. 해미 출신이다.
0: 네.
1: 네. 이런 그 뭐랄까요? 선조 명창들, 선배 명창들 알리는 작업들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네, 잘그 공연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도 좀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오늘도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청취자분들께 어떻게 하면 그 김기용이라는 사람을 또잘그 어필할 수 있는지 준비.

0: 북으로 연주를 했는데요. 북이 가지는 그 웅장함이 있고요. 그리고 후리북은 대점도 쳐야 되고 소점 자리도 쳐야 되고 매화점 자리도 있고요. 채손, 궁손 치는 부분들이 아주 다양한데 이거를 다양하게 운용을 해서 살려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사실 뭐 거의 초연이나 마찬가지인데
1: 그렇네요.
0: 네네.
1: 아직 학교에서 발표 안 하신 곡이에요?
0: 학교에서는 했어요. 교수님들 앞에서는. 북이 가지는 그 웅장함이 있고요. 그리고 후리북은 대점도 쳐야 되고 소점 자리도 쳐야 되고 매화점 자리도 있고요. 채손, 궁손 치는 부분들이 아주 다양한데 이거를 다양하게 운용을 해서 살려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사실 뭐 거의 초연이나 마찬가지인데
1: 그렇네요.
0: 네네.
1: 아직 학교에서 발표 안 하신 곡이에요?
0: 학교에서는 했어요. 교수님들 앞에서는
1: 거기서
0: 했는데
1: 이제 숙제 검사 받으시고
0: 그렇죠.
1: 합격해서 지금 오늘 갖고 오신 거네요?
0: 네네.
1: 네. 그러시군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 원래는 이 청배장단이 소리북은 안 쓰고 장구장단으로
0: 장구로
1: 보통을
0: 하죠.

0: 다녀오가시더니 별반 처우들 없어서 첨선 지가오 피로연연예라고 졌으니 대수량 덕태국 살려주오.
1: 교훈꾼 부르시더니 너는 간만근보다 소경 좋아라. 수로불로 노비까지 내어주니 은혜배 꼴란나요. 항상 갔다 오는 길에 괜치 차려도 없죠. 그런데 그 무지한 도적놈이 저 음성

0: 강산제 심청가는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고상하고도 세련된 판소리로 새로 태어난 유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산제 심청가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1: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 최판사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요.
3: 최판사의 명판결.
0: 오늘 최판사님을 찾아온 분은 얼마 전 장원급제 후 금이 환향한 이몽룡 씨 아니세요? 아니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시죠?
4: 최판사님,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장원급제만 하면 사랑하는 춘향이와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장원급제 후 기세 등등하게 남문으로 내려왔는데 조정의 인재 채용관이 제 앞을 딱 가로막지 뭡니까? 그러고는 제게 묻기를 학점은 얼마고 토익 점수는 몇 점이며 인턴 경험에 대외 활동, 공모전 수상 경력에 직무 관련 프로젝트는 수행했냐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봉수대 코팅 자격증과 암행 경력, 포트폴리오를 제시해야지 어사직 채용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아니 문과 장원급제생한테 코팅이 웬 말이여. 어사자리 근처도 못 가봤는데 암행 경력은 어디에 쌓으라는 겁니까? 자고로 취준생, 그러니까 취업준비생에게 스펙은 높을수록 더 높은 고고익선과 많을수록 더 좋은 다다익선이라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스펙만 쌌다가 춘향이 만나기도 전에 세월 다 가고 통장 잔고도 다 탕진할 것만 같아 가슴이 답답합니다. 최판사님께 이런 세태에 따끔한 호통과 함께 시원한 판결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0: 저런 장원급제라는 최고의 스펙을 가진 이몽룡 씨마저 취업시장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실 줄 생각도 못했는데요. 경력을 쌓으려면 취업을 해야 하고 취업을 하려면 경력이 있어야 하는 이런 모순된 사회의 요구에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재판사님께 현명한 판결 부탁드려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청년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준을 계속 높여 청년들을 절망에 몰아넣는 스펙 인플레이션에 빠져 있습니다. 신입에게 경력을 요구하고 문과생에게 코딩을 강요하며 정작 써먹지도 않을 숫자만 쌓게 만드니 이는 명백한 청년 영혼 착취죄 또 과잉 스펙 요구죄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모든 관아와 기업은 줄 세우기식 숫자 노름을 즉각 중단하고 그 사람이 지닌 역량과 가능성을 면밀하게 살펴 채용에 임할 것이며 또한 이미 장원급제한 이몽룡은

0: 종류를 세세히 분류해 놓았다.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짜낸 과학적 교수 방법이다. 1990년 4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오봉녀 명창이 정리한 42가지 소리의 유산을 이어받은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황해도 분들은 성향이 조금 부드러워. 그래서 소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평안도 분들은 호랑이의 비유를 해. 그냥 숲에서 바로 나온 호랑이 같다는 거예요. 급하고 세고 뭐 여름에 수박 싸갖고 이렇게 가면은 아유 그냥 무겁다 아유 어디 가세요 이런 게 아니라 수박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이거 이렇게 뭐 꼭지가 마른 거니 오래된 거고 뭐 어쩌고 속으로 막 어린 마음에 서운해 죽겠는 거야. 근데 그게 선생님이셨어요. 그 먹음만 없는.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땐 철이 없었을 때였고 참 안과 밖에 똑같으셨던 분인 거예요. 문화재가 되시면서는 아 내가 이 끊어있는 서도 소리를 전승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또 불타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문화재가 되어서 뭔가 남겨야 되겠다. 달력 이렇게 하얀 달력을 뜯어가지고 서도 소리에 쓰는 목소리의 기법을 다 그림으로 그리셨잖아요. 42가지 목 쓰는 기법을 만들었어요. 서도소리에서 이 곡만 익히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녹음까지 해놓으셨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야 이거 서도소리 목 쓰는 건 내가 다 한 거다. 떤다. 그러면 이 이렇게 떠는 거 1번. 이 이렇게 내가 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42가지였는데 뒤에는 이렇게 보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거 뭐 어린 마음에는 이런 이런 악보 어딨어? 이런 악보가 이걸 누가 보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테이프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 42가지 목 쓰는 기법이다. 틀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제 논문을 써둬야 되는데 그림형 식임새에 관한 연구를 좀 한번 써봐. 서원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려니 아 오봉녀 선생님 그게 있는데 그 테이프가 어디 있냐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 테이프가 이 42가지 그러니까 그때서야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탁탁 뒤졌어. 없어. 정말 또 뒤졌어. 그런데 정말 3일째 되는 날 찾았잖아요. 10억을 줘도 안 바꿀 것 같아. 막 이걸 들고 뛰었어요. 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선생님이 나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었는 것 같았어요. 그거 그때는 그냥 이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줬는데 딱 트니까 1970년도에 녹음을 하셨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열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무슨 얘기를 하시면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너네는 이 끊어졌던 서도 소리를 꼭 전승을 해야 된다. 꼭 그러면 또 어린 나이에 그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아 선생님 이상해 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랬는데 지금 보니 노력해서 전승하려고 하지 않으면 끊어지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계속 전승하려고 하지 않으면 끊어지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봉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줄풍류 세령산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정가학회의 연주였습니다. 연구회 현장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국악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흥미로운 연구를 찾아서 여러분에게 라디오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매주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시고 새롭고 신선한 주제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연구회 현장은 국악방송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0: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대략 477km라고 하는데요. 서울과 부산만 해도 방언, 음식, 문화 등등 다른 점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서울에서 대략 1만 킬로미터 떨어진 파리, 그것도 18세기에 아주 비슷한 문화가 존재했는데요. 바로 조선의 풍류방과 프랑스 파리의 살롱 문화입니다. 풍류방과 살롱은 어떻게 갖고 다른지, 두 장소가 갖는 문화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발행된 한국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 논문지 제20호에 수록된 논문인데요. 18세기 조선 풍류방과 프랑스 살롱의 음악 교류 공간 비교 연구, 동시대 음악 문화의 공명과 미학적 구조. 이 논문을 발표하신 조선대학교 국제문화연구원 이유정 선생님이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이유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연구 현장에 나와주셨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에게 어떤 연구, 어떤 활동하는 분이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대학에서 한약학을 전공한 뒤 고전 번역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후에 해금과 양금을 배우고 연주하면서 전통음악과 음악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국악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한국연구재단 과제를 수행하면서 옛 그림 속 전통 악기와 연주 장면을 음악 도상학과 AI 기반 이미지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전통 악기의 변천과 문화적 의미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0: 네.
1: 최근에는 직접 풍류방에서 연주하며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의 풍류방과 프랑스 살롱의 음악 문화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했고 오늘은 이 연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옛 그림과 고전 문헌을 통해 그 시대 사람들이 음악을 어떻게 즐겼고 그 안에 어떤 문화가 담겨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0: 네네. 와, 그런데 연구의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실제로 양금 연주자기도 하시다는 거고 또 이 회화를 통해서도 연구를 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요즘 가장 이 각광받는 분야인 AI까지 섭렵하고 계시는 이유정 선생님이십니다.
1: 네.
0: 오늘 각광받는 분야인 AI까지 섭렵하고 계시는 이유정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갈 논문,

0: 어떤 배경에서 연구하게 되신 건지 간략하게 뭐 연구 개요 이런 것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1: 네, 저는 풍류방에서 양금을 연주하면서 음악을 함께 나누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후기의 풍류방도 단순한 연주 공간이 아니라 예술과 교양을 나누는 문화 공간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런 모습이 프랑스의 살롱 문화와도 참 닮아 있다는 점이 무척 흥미로웠고요.

0: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네네.
0: 이 궁금증이 이번 연구의 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1: 네, 저도 참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유사한 문화가 있었을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 참 재미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선과 프랑스 파리, 이거는 좀 너무 멀고 너무 막연하거든요. 이렇게 어떤 동떨어진 공간과 시대를 뭐 비교하려면 보통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0: 네. 이번 연구는 조선 후기의 풍류방과 17, 18세기 프랑스 살롱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기존에는 풍류방과 살롱을 각각 따로 연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두 공간을 모두 음악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는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어떤 음악이 연주되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어떤 역할을 했고 사람들의 교류와 교양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 네.
0: 연구는

0: 이 논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풍류방과 살롱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 텐데요. 풍류방부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풍류방은 조선 후기 사랑방이나 정자 같은 사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 음악 모임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곳에서는 문인뿐 아니라 화가와 전문 음악가들도 함께 어울려 시를 짓고 글씨를 쓰고 음악을 연주하며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0: 수 있습니다.
1: 네네. 이 강세황의 균화 아집도라는 건 이제 회화 자료인 거죠.
0: 네.
1: 이 그림을 통해서 뭔가 이 풍류의 한 장면을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거군요.
0: 네네.
1: 그러면 이번엔 음악에 조금 더 집중해서 풍류방을 들여다 볼게요. 풍류방에서는 아까 뭐 회화, 뭐 또 시집기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음악은 어떤 것이 연주되고 또 음악이 가진 뭐 비중 혹은 기능 이런 거는 어땠을까요?
0: 네, 풍류방에서는 주로 가곡과 가사, 시조 같은 성악곡과 줄풍류 계열의 기악곡이
1: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음악은 어떤 것이 연주되고 또 음악이 가진 뭐 비중 혹은 기능 이런 거는 어땠을까요?
0: 네, 풍류방에서는 주로 가곡과 가사, 시조 같은 성악곡과 줄풍류 계열의 기악곡이 연주되었습니다. 거문거와 가야금, 대금, 세피리, 해금 같은 악기들이 중심이었고 화려한 기교보다는 절제되고 섬세한 멋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1: 네.
0: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음악을 연주했느냐보다 그 음악을 어떻게 즐겼느냐였습니다. 풍류방에서는 음악이 시와 글씨, 그림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졌고 연주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따로 구분되기보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예술을 즐겼습니다.
1: 네.
0: 이런 음악 활동은 마음을 다스리고 인격을 수양하는 과정이기도 했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교양을 나누는 중요한 매개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음악 실천 방식은 풍류방이 단순한 음악 향유의 공간을 넘어 삶의 태도와 미학을 실천하는 문화적 장이었음을 보여줍니다.
1: 네. 어떻게 들으면 약간 그 생활문화 동호회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선생님 설명은 그보다는 조금 더 한 차원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었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거기서 뭔가 미학을

구례 잔풍류 중에서 도들이 듣고 돌아왔습니다. 구례 향재줄풍류 보존회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연구회 현장에서는 조선대학교 이유정 선생님을 모시고 18세기 조선 풍류방과 프랑스 살롱의 음악 교류 공간을 비교해보고 있습니다. 와, 그런데 선생님, 이 구례 향재줄풍류에 나오는 이 풍류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풍류 음악이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들어봤을 때 이건

0: 저희가 생각하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취미생활 이상의 어떤 예술 실천의 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유춘회어 악회 같은 경우도 문인과 음악 애호가뿐만 아니라 실제 장학원 소속 전문 음악가들이 함께 참여한 모임으로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은 띄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 네, 역시나 그냥 단순한 동호회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음악을 들으면서 또 좀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음악을 듣고 일단 돌아왔습니다. 자, 다음은 프랑스 파리의 살롱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공간이었는지부터 소개 부탁드려요.
0: 네, 프랑스의 살롱 역시 풍류방처럼 사람들이 모여 예술과 교양을 나누던 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주로 귀족과 상류층의 개인 저택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이 열렸고 문학과 미술, 철학은 물론 음악까지 함께 즐기며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 네.
0: 특히 살롱의 가장 큰 특징은 살로니에르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모임을 이끌었다는 점입니다.
1: 오.
0: 이들은 예술가와 철학자, 음악가, 문인들을 초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새로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1: 네네.
0: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예술과 학문은 물론 계몽주의 사상도 자연스럽게 확산되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살롱 또한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예술과 사상이 함께 성장한 중요한 문화 공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여기는 살로니에라고 하는 여성이 이제 이 주축이 되었다. 이 부분은 우리 풍류방 문화하고는 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정말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살롱이 실제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어떤 그런 사례를

0: 연주에도 참여했습니다. 버니 역시 음악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연주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 네.
0: 또 계몽 사상가인 벤자민 플랭클린도 이 살롱을 자주 찾았는데 음악과 대화, 놀이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분위기를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1: 네네.
0: 이 밖에도 마담 조프랭의 살롱은 계몽 사상가와 예술가들이 활발하게 교류한 곳이었고 마담 드 스탈의 살롱도 문학과 정치, 예술을 주제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진 공간으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살롱은 연주와 대화, 토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예술과 사상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1: 네, 지금 이 살롱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도 어떤 그림, 회화 자료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록.
0: 이처럼 살롱은 연주와 대화, 토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예술과 사상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1: 네, 지금 이 살롱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도 어떤 그림, 회화 자료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록도 있고 그런 거죠?
0: 네, 마담 조프랭의 살롱의 회화가 가장 유명한 걸로 그 당시의 살롱 문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1: 네네, 그런 점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풍류방도 이 풍류방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회화 자료가 있어서 또 그 모습을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프랑스의 살롱도 마찬가지 그런 자료들이 다 많이 남아있군요.
0: 네.
1: 역시 같은 질문 드려볼 텐데요. 여기서는 어떤 음악이 연주되었을까요? 아까 풍류방 음악은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살롱에서는 어떤 음악이 연주되었는지 또 음악은 역시 어떤 비중이고 어떤 기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살롱에서는 주로 피아노를 중심으로 한 기악곡과 성악곡 그리고 소규모 실내악이 연주되었습니다. 특히 피아노는 단순한 반주 악기가 아니라 음악적 교류를 가능하게 한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주와 대화가 자연스럽게

0: 어떤 음악을 연주를 했을지 뭐 어떤 작품을 주로 즐겨 연주했다 혹시 그런 것도 좀 기록에 있을까요?
1: 아, 네. 살롱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차를 마시다가
0: 네.
1: 누군가가 피아노를 연주하면 옆에서 연주하는 곡을 듣는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됐는데요.
0: 네네.
1: 그래서 이곳에서 연주된 음악들은 대체적으로 좀 섬세하고 서정적인 피아노 소품들이 많이 연주되었습니다.
0: 예.
1: 쇼팽의 녹턴이라든지 왈츠, 멘델스존의 무언가 같은 곡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네. 다행히도 네. 우리 대중들이 좀 익숙하게 아는 작품들이 좀 나왔어요.
1: 네.
0: 그럼 우리 이 살롱이라고 생각하고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0: 네.
1: 멘델스존의 무언가 같은 곡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네. 다행히도 네. 우리 대중들이 좀 익숙하게 아는 작품들이 좀 나왔어요.
1: 네.
0: 그럼 우리 이 살롱이라고 생각하고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0: 네. 쇼팽의 녹턴 작품 번호 9번 준비했습니다. 자크 루시에의 연주로 함께 들어볼게요.

0: 네. 살롱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 느낌 혹시 받으셨나요? 쇼팽의 녹턴 작품 번호 9번이었고요. 자크 루시에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연구 네. 살롱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 느낌 혹시 받으셨나요? 쇼팽의 녹턴 작품 번호 9번이었고요. 자크 루시에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연구회 현장에서는 18세기 조선 풍류방과 프랑스 살롱의 음악 교류 공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선대학교 국제문화연구원의 이유정 선생님께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풍류방과 살롱, 각각 어떠한 공간이고 어떠한 음악이 연주되었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역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풍류방과 살롱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형성되었지만, 가장 큰 공통점은 음악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예술을 나누고 교양을 쌓으며 교류했던 사적인 교양 공간이었다는 점입니다. 예, 그리고, 이분 여기서, 음악을 통해 추구했던 가치는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풍류방은 사대부 문인들을 중심으로 음악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고 인격을 닦는 데 의미를 두었고, 반면 프랑스 살롱은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예술과 계몽주의 사상을 나누는 공간으로 발전했습니다. 예술을

0: 공간이 아니라 약간 정자 같은 그런 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살롱의 경우는 또 어떤가요?
1: 네, 풍류방은 주로 정자나 누각 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외 공간에서 모임을 갖고 연주한 장면들이 많이 있고요. 살롱 같은 경우는 저택 안에서 실내에서 모임을 가졌던 거기 때문에 같은 소규모 어떤 공간이긴 하지만 꼭 실내 실외를 구분하진 않긴 하지만 풍류방은 약간 자연을 좀더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고 살롱은 조금 더 실내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0: 그거는 어찌 보면 음악의 성격에 따라서도 좀 좌우가 됐을 것 같은데, 피아노는 사실 이 자연, 이 야외로 이렇게 옮겨가기가
1: 네.
0: 쉽지 않았으니까 아무래도 좀 고정된 공간, 또 실내 공간에서 해야 하지 않았을까. 좀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가 형성됐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1: 네.
0: 자, 풍류방과 살롱 이렇게 좀 비교해 보니까 다른 점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동시대에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비슷한 그런 사교 모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음악을 중심으로 한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 보시는지요?
1: 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선과 프랑스는 서로 직접 교류한 적은 거의 없었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음악을 통해 교양을 나누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비슷한 문화적 요구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역사학에서 말하는 동시대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서로 직접 영향을 주고받진 않았더라도 비슷한 사회적 필요가 생기고 그에 따라 비슷한 문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8세기는 동서양 모두에서 음악이 궁정이나 의례 같은 공적인 공간을 넘어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양을 나누고 소통하는 사적인 공간으로 확장되던 시기였습니다. 풍류방과 살롱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각 문화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응답하면서 형성된 공간이었다고 보았습니다.
0: 아, 이게 동시대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떤 그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선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또 프랑스 파리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었다. 참 흥미롭고 또 재미있는 정말 또 프랑스 파리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었다. 참 흥미롭고 또 재미있는 정말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풍류방과 살롱 문화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쩐지 오늘 밤에는 좀더 여유를 가져야 될것 같고 뭔가 이렇게 긴 호흡으로 뭔가 명상이라도

동사형 꿈은 어른들이나 외부의 시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실현해가는 포부이자 가치 실현이다. 동사형 꿈은 빛을 투과하는 프리즘 같다. 젊은 세대들이 저마다의 포부와 가치를 프리즘처럼 비춰 스스로 형형색색 꿈의 스펙트럼으로 만들어낸다. 이광호의 아이에게 동사형 꿈을 꾸게 하라에 나오는 말입니다. 무엇이 될래요? 라고 직업을 말하며 꿈을 그리던 시대에서 이제는 무엇을 향해 나아갈지, 어떤 가치를 위해 노력할지 그런 이야기로 꿈을 키우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 곁에 있는 우리 어른들도 답을 정해주기보다 함께 길을 찾는 그런 어른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김효영의 생황연주 꿈꾸는 별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30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문 열면서 동사형 꿈처럼 아이들 저마다 자기만의 길을 찾아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배우고 배우면서 그렇게 산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곁을 지키는 어른들도 자기만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오랫동안 교육 현장을 지켜온 두 분 모시고 그 고민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교육 분야의 활동가로 오랫동안 일해오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걸어오신 두 분, 격월간 교육매체 오늘의 교육의 이윤경 편집위원, 그리고 교육공동체 벗의 공현 사무국장, 곧 들어오실 거거든요. 여러분 두 배로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닉네임 윤혜석님께서 신청곡 많이 들고 와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8월 16일이었죠. 식물을 매개로 사람과 공동체 그리고 지구를 잇는 실천을 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샐러드연맹의 손연주 지부장님 얘기 듣고 윤대위님 오랜만에 문자 주셨네요. 수박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지름이 한 2cm 되는 건가요? 빈 화분에 심어놓은 수박 씨가 발아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와, 예전에 물론 아주 오래전입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시도하셨다가 잘 안 됐었는데 지금 우리 윤대위님 수박은 자라고 있네요. 먹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자랄까요? 벌레도 한 입 먹었네요. 조금씩 커지는 수박의 기쁨도 커집니다 하셨어요. 완전 응원합니다. 정말 아주 큰 수박이 주렁주렁 열리고 주렁주렁까지는 안 될까요? 화분이니까. 윤대위님이 이제 그 수박을 잘라서 드시는 사진도 보내주시기를 기다릴게요. 또사님. 절망의 공간이랄 수도 있는 교도소. 거기서 수감생활하면서 저자가 마주친 식물들과 교감을 나누고 위로도 받고 또 식용으로도 시도해보던 체험을 쓴 책이 떠오릅니다 하셨는데 궁금해요. 저희 제목도 알려주세요. 저희도 찾아볼게요. 또 닉네임 기노읍 돌고래님. 자연 관찰부터 시작해서 식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실천이 결국 우리 자신의 안녕으로 돌아오죠. 열돔 현상 너무 힘들었어요. 내년은 벌써 두렵고요. 아파트에 심었다가 적절하지 않아서 베어버린 커다란 메타세콰이어 나무들. 그동안 우리에게 공기 정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도움을 많이 줬을 것 같습니다. 하셨네요. 식물하는 삶을 알고 나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가 주변에서 식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생각을 또 새삼 하게 되더라고요.

0: 로 모두 마무리가 됐고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에서는 그 특집에 이어서 교육 문제를 오래오래 붙들고 고민해온 두 분을 모시고 좀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격월간 교육 매체 오늘의 교육에 이윤경 편집위원님 그리고 교육공동체 벗의 공현 사무국장님 이렇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근데 그 제가 참 속상하네요. 교육에 그 종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교육 문제. 근데 이렇게 두 분이 들어오시면서 어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세요. 이게 고민이 너무 많다는 그리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어떤 그런 게 두 분의 표정에 아주 가득 들어있는데 이러면 삶이 즐겁지가 않잖아요. 어떠세요? 지금 이윤경 편집위원님 어떠세요?
1: 아, 요새 사실 교육이 굉장히 뜨거운 화두인데 이게 네. 어느 하나로 해결

0: 이라거나 뭐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꾸준히 다루고 있습니다.
1: 어떤 계기로 이런 운동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사무국장님?
0: 아, 저는 그 고등학생 때좀 학교 현장에서의 이런 학생인권 침해 문제나 이런 걸 학생으로서 직접 경험하다가
1: 학생 때.
0: 그래서 청소년 인권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1: 그러면 그게 벌써 이미 꽤 오랜 시간 전인 거잖아요.
0: 네, 딱 20년
1: 네, 근데
0: 정도이고요.
1: 그때 이미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군요.
0: 네, 그래서 학생 때 시작을 했는데 뭐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그만두기도 조금 그래서 그냥 쭉 하다 보니까 청소년 인권 운동을 오래 했고 그러다가 이 교육공동체 펫이랑 오늘의 교육을 만나서 처음에는 필자로 참여하다가 이제 사무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님은 좀 학생 입장으로 출발을 하신 거고, 우리 편집위원님은 학부모 입장으로 출발을 하신 거고, 근데 지금은 같이 일하고 계시고 고민도 똑같고 이러신 거네요.
0: 뭐 똑같진 않겠지만 네, 결을 같이 하고 있죠.
1: 교육공동체 벗, 또 청소년 인권 운동 연대 지음, 투명 가방끈, 이거 다 이름이 인상적인데 이게 다 공현 사무국장님 작품인가요?
0: 아, 아니요.
1: 그건 아니에요?
0: 이 중에서 제가 창립 때부터 같이 한건 지음밖에 없고요.
1: 어떤 의미예요? 지음.
0: 아, 좀 이제 청소년 인권운동연대 지음은 좀 청소년 인권운동을 쭉 같이 할 활동가들을 좀 모아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한 거여서 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좀 알아준다는 의미의 그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따왔고 그리고 또 중의적으로 좀 청소년 인권운동을 지어 나간다 이런 뜻으로 지었습니다.
1: 투명 가방끈은요?
0: 네, 투명 가방끈은 이제 그 학력 학벌 차별이나 입시 경쟁, 대학 서열 이런 걸 비판하는 단체인데요. 왜 우리가 흔히 가방끈 길이로 사람 판단하고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이 가방끈이라는 게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돼선 안 된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게 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투명 가방끈이라고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교육공동체 벗, 이건요.
0: 네, 이거는 이제 벗이 두 가지 의미인데요. 영어로 BUT에서 하지만 이런 어떤 이좀 비판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의미와 그리고 이제 서로의 벗이 되자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지은 것이고요. 그래서 좀 이제 교육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BUT에서 하지만 이런 어떤 이좀 비판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의미와 그리고 이제 서로의 벗이 되자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지은 것이고요. 그래서 좀 이제 교육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좀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주체들을 찾아서 함께하자 이런 뜻입니다.
1: 비판의 의식을 가지는 데는 BUT가 최고네요. 뭐 여기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but 이런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뭐 우리 지금 뭘 열심히 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but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런 의미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0: 네, 좀 그렇게 다른 관점을 얘기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벗이 그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조합원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다른 매체들보다 이 벗에서 나오는 이런 오늘의 교육이나 아니면 단행본들의 특징은 어쨌든 현장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런 뭐 교육계 매체들이 정책이나 뭐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한다면 현장에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좀 균형감 있게 담아내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합원으로도 많이 가입을 하시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저는 오늘의 교육의 편집위원이 이제 상

0: 것처럼. 근데 이게 어쨌든 내 자녀만큼은 이런 뭐 실수나 실패나 이런 것들을 좀 적게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뭔가 그건 안 돼. 뭐 이게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청소년의 입장에선 사실 청소년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미래 세대거든요. 그래서
1: 저도 싫어요.
0: 네, 그래서 항상 그 나중에 잘 되려면 지금 참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부모와 자녀가 계속 부딪힌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깨어 있는 부모라서 좀 청소년 단체가 하는 얘기에 같이 좀 동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청소년 단체에 저도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있는데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라는 네, 그 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어린 사람이든 뭐 나이가 많든 다 존중받아야 되는 어떤 존재들이지 아랫사람이 아니라는
0: 그렇죠. 네.
1: 거죠.
0: 똑같은 하나의 인격체로 똑같이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동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청소년 단체에 저도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있는데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라는 네, 그 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어린 사람이든 뭐 나이가 많든 다 존중받아야 되는 어떤 존재들이지 아랫사람이 아니라는
0: 그렇죠.
1: 거죠.
0: 네. 똑같은 하나의 인격체로 똑같이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1: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0: 불안해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역설적으로 좀 힘을 잃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이렇게 A 다음엔 B, B 다음엔 C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 그게 너무 맞지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청소년과 학부모가 그래도 한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있나요? 입장이 똑같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 이런 거.
2: 우리는 다 피해자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이 경쟁 교육 체제에서 네. 예, 부모든 자녀든 네. 피해자다.
1: 네.
0: 좀 학교가 뭐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네. 좀 학교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교육 과정, 학사 행정 이런 걸 네. 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학생과 학부모가 좀 참여하거나 같이 결정할 수 있는 통로가 여전히 없어서
1: 네.
0: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학교를 다니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거나 좀 네. 통보받는다 이런 점들은 비슷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1: 좋은 거 배우려고 학교 다니는데 다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는 게 공통의견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0: 굉장히 학교를 다니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거나 좀 네. 통보받는다 이런 점들은 비슷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1: 좋은 거 배우려고 학교 다니는데 다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는 게 공통의견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두 분이 왜 이렇게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오셨나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음악을 한 곡 듣겠습니다. 최지혜 거꾸로 프로젝트 같은 곳을 바라보다.

0: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만약 우리가 학교라는 곳을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걸 배우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이 들어와도 두려울 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윤경 편집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그 AI 시대를 이제 거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이제 들었던 카이스트 교수의 말이 싫어도 우리

0: 이게 사실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로만 접근을 하니까 계속 이 교실이 붕괴하고 학교가 붕괴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다 붕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1: 심리검사도 사지선다 오지선다로 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답을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내가 불안으로 나오려면 요기 체크해야 되고 안 불안으로 나오려면 요기 체크해야 되고 그런 것 같았어요. 세 번째 주제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청취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규직 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정규 삶을 그런 것 같았어요. 세 번째 주제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청취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규직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정규 삶을 갖고 싶은 거다. 계속 갈 수 있는 삶을 갖고 싶은 게 아닐까 했는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삶이 계속되는데도 누군가가 계속 돌보기 어렵다거나 나의 삶을 계속

0: 보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좀 이런 교사가 그런 갈등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그런 갈등을 줄이고 신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을 더 철저히 보장하고 그 학생 이런 인권 침해나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거를 제대로 다루고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좀 학생인권법이 제정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사 개인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심각한 이런 공격이나 이런 인권 침해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거는 사실 그 교사의 직장인 학교나 교육청이 그 교사를 충분히 이렇게
1: 보호해야 된다.
0: 보호하고 이렇게 같이 좀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현재 학교 문화에서는 오히려 교사들을 굉장히 고립시키거든요. 그냥 교사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로 봐야 되지 이게 어떤 학생인권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같이 좀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현재 학교 문화에서는 오히려 교사들을 굉장히 고립시키거든요. 그냥 교사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로 봐야 되지 이게 어떤 학생인권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1: 항상 그더큰 단체가 자기 밑에 단체를 좀 보호해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어렵죠. 우리 공현 사무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오래전에

0: 마을에서나 아니면은 가족에서나 뭐 일터에서 좀 자기의 이런 삶의 자리를 찾아가고 연대를 직접 느끼고 할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저는 그, 네, 그런 것 들을 아주 어려서부터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교실은 사실 아동 청소년의 사회란 말이에요. 근데 체험학습도 없어지고 지금 사실
2: 운동회도 없어지고.
1: 네,

0: 이게 재밌기도 하고요. 이게 옳다는 어떤 그런 오기 같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1: 네. 두 분, 이런 거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도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도 두 분처럼 안 달라져서 혹은 오기로 이 문제를 끝까지 붙들어야지 우리가 어느 날 달라질 텐데, 많이 포기들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분들에게 뭐 전하고 싶은 얘기는 뭐가 있을까요?
0: 이게 뭐 힘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1: 네.
0: 좀 어떤

이건 종결어구입니다. 전영민님도 보내주셨네요. 가야금 소리 들으니 배우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한번 시간 내셔서 우리 악기도 배워보시면 어떠실까요? 전통 악기의 매력이 또 있답니다. 많은 사연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 되도록 잘 꾸려갈게요. 항상 애청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음악 한 곡 듣고 노랫말 봄풀이로 이어갈게요. 김천흥 왜 여러분의 연주로 학연하대 처영무 합설 음악입니다. 이 긴 제목의 궁중정제는요. 학춤 연하대무 처영무를 함께 이어 만든 작품인데요. 합설이란 한 곳에 모은다는 뜻으로 세 작품을 모아 만든 궁중정제입니다. 합설의 반주 음악 함께 감상하시고 노랫말 봄풀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면서도 그 밥을 다 먹고 누룽지를 흘리려고 솥뚜껑을 열고 보니 해태 한 쌍이 엉금엉금 나온다는 말로 바위 타령은 마무리되는데요. 그럼 휘모리 잡과 바위 타령, 최수연의 소리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오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박양덕 외 여러분의 소리 풍년가였습니다. 곧 다가올 가을을 맞이 함께 감상하신 남도 작가였어요.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성공 안내 게시판에 올릴게요. 잠시 지난주 2부 때 보내주신 정답입니다. 우리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정답 성주 프리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0808님 정답 성주 프리라고 또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정되신 분께서는 저희 방송 시간 중에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함께 보내주세요. 음악 한 곡 듣고 풍요 사전으로 이어갈게요. 이필기의 연주 강백천유 대금산조입니다. 강백천은 전북 남원 출생으로 만년에는 부산에서 많은 활동과 후학 전승을 하신 명인이시죠. 어려서 대금 시나이를 잘 부셨는데요. 여러 창극단에서 대금주자로 활동하셨어요. 1971년엔 중요무형문화재, 지금의 국가무형유산이죠. 대금산조 기능보유자로 인정받으셨어요. 제자로는 김동표, 송부억세, 이엽 등이 계셨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가락을 잇고 있는 이필기의 연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아버지, 청이 왔어요.
1: 아이고래 청아, 아이고 반가 반가. 오늘은 풍류방에서 무슨 노래를 배웠느냐?
0: 오늘은 지난번에 배운 이수대엽이랑 아주 비슷한 태평가를 배웠어요.
1: 뭐시라, 태평가는 비교 아니느냐?
0: 미녀 태평가 말고요. 가곡

대체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태평가는 오로지 하나의 노랫말만 존재합니다. 남창과 여창 모두 같은 노랫말이라는 점도 유일한 특징이죠. 그래서 남녀 병창이 가능한 유일한 악곡이기도 합니다. 또 가곡의 다른 악곡들은 사람의 목소리로 먼저 시조의 첫 음보를 노래하지만 태평가는 특이하게도 시조의 첫 음보인 이려도를 생략하고 태평성대라는 가사로 노래를 시작하는데요. 생략된 첫 음보에 해당하는 11박은 거문고 독주로 채워집니다.

나는 여행만을 먼저 생각했는데요. 요즘엔 패턴을 많이 바꿔서 가까이 있는 곳으로 나들이 가는 걸 선호한다고 합니다. 굳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고궁이라든지 박물관, 전시장, 화랑 같은 곳을 찾아 알뜰한 기행을 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오늘 같은 일요일이라면 그런 나들이하기에 아주 적합한 날이 아닐까 하는데요. 문화 유적 감상도 하고 안목도 넓히는 그야말로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도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음악 문화의 여백, 수요일에 열릴 무대 펼칠 소리, 목요일에 이 시대의 예인, 금요일에는 생각의 향기와 같은 코너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창작한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그리고 일요일 오늘은 전곡 감상 코너 전해드리는 순서 마련돼 있습니다. 두 주 전부터 강도근의 흥보가 전곡 감상 시작했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 마지막 순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두 주 전부터 강도근 명창의 흥보가 감상을 시작해서 오늘 그 세 번째 마지막 순서입니다. 요즘 듣고 있는 음악은 1993년에 명창의 나이 73대 석장으로 발매한 흥보가 음원입니다. 강도근 명창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 두 주에 걸쳐 해드렸는데요. 이분은 1988년에 무형문화재 제5호 흥보가 예능

또 한 귀를 열고 보니 돈이 그냥 꽉 찼겠다. 흥부가 어찌 좋던지 어따 돈 쌀바라 해놓은 것이 흥부자 있더니만 그냥 흥부 마을이라고 유통처럼 들어오듯이 그냥 왕 소리 나면서 들어와서 악자를 쥐어먹은 놈은 어떤 놈은 돈을 갖고 그저 쥐얘기를 찾는 난리가 났겠다. 아이고 여보 영감 이거 웬일이다요. 그저 쥐얘기를 찾는 난리가 났겠다. 아이고 여보 영감 이거 웬일이다요. 이 사람아 그래 말고 이거 한번 떨어부숴보시오. 흥부가 그냥 떨어붙는 것이 아니라 괴 두 짝을 떨어붙는 뒤 장단을 힘으로 달아 몰아놓고 장단 새로 떨어붙어 먹었다. 흥부가 좋으라고.

우리 집을 찾아와서 나도 오늘날부터 기별을 둘란다 어르시오 어르시오 어르시오 어르시오 지워져줄게 이렇게 사가 또 있네 한참 좋아라고 철구 때 춤을 추었겠다 여보시오 마늘에 우리 굶지러든 속에 쌀버님이 밥이나 좀 해먹읍시다 아 우리 괴식이 몇 시지 내가 자식놈들이 멋지 많던지 몇 놈이 된 줄

어제 밥을 먹으러 갔던지 밥이 사람에게 차가지고 정신이 없고 눈을 눈시 꽂고 흥모가 죽게 되었구나. 흥모만 말하랴 밥을 먹다 가만히 보지 자기 정념이 죽게 되었는디 흥모만 하랴 놀래가지고 아이고 영감 밥 먹

그리고 주름이 내려보니까 그거 저렇게 놀래놨던지 황룡을 나간다 하고 전부 절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그 해가 운봉 시절은 그냥 대풍년이 들어갔고 잘 되었지. 이거 잠시 동안에 소리하는 선생 잠시 그렇지.

일건실거로 덮지리야. 예막을 타가들면 아무것도 또 잡고 치즈를 말고서

대표로 톱머리를 실을

몇 번을 뵐게요. 목장이 아프고서 쫓겨나 같은 일들 곽속에 들어도 보니 가서 나를 따르는 아탈나요 아탈나요 흥보가 화를 내변 타지 마라

죽이라 하는 것은 떨어지 면은 지어집지 형지는 일신 수종이라 한번 하자 죽고 먹을 뼈 족선 팔동 떠오르는 곳에 본우딘들 다시 해보면 되네 나 언제 탈단다타지 마라 흥부마늘에 가만히 듣더니 아이고 영감 영감만을 듣고 보니 내가 잘못한 것 같소 다시 안 그럴 터이니 한 번만 용서하오.

좋아하지 이바가똘 탁을 송가시러 시어 덮치자 좋은

쪽 담양 쪽 당극형 쪽대 전라의 와룡탄 연불탄정을 지어놓고 주축이 좋은 장단 가늘지 허리 안고 가지만 땅돌을 볼수 예물하고 호흡도 하죠 독수

거여라 주오시오 주오시오 탐복그리 주오시오 왕시영천자라도 시킨대라 하였으니

찌려 담겨줘라 이 방통에 나 혼자 포괄은 진계만경 오장빛 등을 억신방금을 주고사자 충청도 소샷대로 수방금을 주고사면 부역부가 흥거리로야 신디로 시기에는 덥지냐

그러시고 흥부가 좋아라고 배라가대를 얻어놨는데 어떻게도 생겼더라. 한참 좋아라고 놀 적에 이때 흥부 증성 돌보가 아 이놈이 부자가 되었어. 아 이놈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을까. 아 내 배가 아파서 못 살겠는데 알아 내가 건네가 봐야지. 만약 건네 가서 이놈이 참말로 부자가 되었으면 내 몽둥이를 싹 부숴버리고 올라. 이 심술구질 농을보가 몽둥이를 들러매고 흥보집을 건네가 보니 전과 이뚠 울막을 간 곳이 없고 고로 거각으로 흥보집을 늘기하게 지어놨는데 놀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놈이 이렇게 부자가 되었을까? 아 이놈이 부자가 되었더라도 이렇게 될 배는 마음을 것인데 옳지 지가 부자가 안 되었고 서서 어떠한 평판대기이 낙향을 하시지 내 기왕

것들이 전제대로 못 먹고 번쩍고 굶주리던 저리 생각하니 지금이야 돈이 없나 쌀이 없나 은근 포화가 없나 노력이 셈이겠나 예를 어떤 절 호사로는 마대로 못 먹고 번쩍고 굶주리던 저리 생각하니 지금이야 돈이 없나 쌀이 없나 은근 포화가 없나 노력이 셈이겠나 예를 어떤 절 호사로는 마

서로 서로 허게 놓아 주주만 잘게 잡고 막은 놀이라로 위로 거듭한 꽃을하고 든디 이를 내가 뜻을 죄하고 연대 그러지고 시래

아버지와 시수나려 고추가 허잔 맛을 듣더니 두루지 각하먹고 사지가 벌벌 떨리면

지지요. 하루는 대사가 하나와 싶다. 대사가 뭐냐? 아, 중이 말이오. 저리 있는 중말이구나. 그래서 대사가 내려와서 아, 날 보고 집터 하나를 잡아주길래 그다가 집을 짓고 사니까 제비한상이 들어왔지요. 그래, 제비가 들어와서 그 오쳤단 말이야. 아, 집을 짓고 새끼 한상을 까는디 날개꼬부러는디 한 마리는 떨어져서 다리가 잠시 부러져 부르고 한 마리는 떨어져 죽어버립니다. 그 다리 부러진 놈을 하도 불쌍해서

하나로 걸려뛴다. 아차 잊었다. 아이고 예 어시 보시라.

장화 아지드 장화초 아지드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방짝 천장 구둘장 아지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부하시오. 저거 집으로 들어가면 연봉에 만원에 지방하셨더니 어디를 갔다 지방하지 다 어디로 굴며 우르르르 쫓아와요.

나온다.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보신 줄내 몰라서 내 잘못되었소. 아이고 시대고사벼 지대와 딸 사람아, 그 실다기 없는 목구성 내지 말고 내 여친 뭐지 그 이거 무엇인가?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에서 오늘은 동편제의 전통을 올곧게 이은 분이죠. 강독은 명창이 부르는 흥보가 세 번째 마지막 감상 시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강독은 명창이 73살 때인 1993년에 녹음한 자료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으로 철현금과 검은고 두 대 악기로 연주하는 산조 음악 골랐습니다. 철현금과 검은고 이 두 악기는 사실 다른 악기지만 일정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철현금을 처음 만들 때에 기타와 검은고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악기를 연주할 때 오른손에 쥐는 것이 검은고의 술대와 유사해서 검은고 연주자가 이 악기를 만다면 일단 친근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에선지 철현금을 연주하는 이들 또 배우고자 하는 이들 중에 검은고 전공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오늘 철현금과 검은고 두 대 악기로 연주하는 산조 준비했는데요. 철현금 검은고 이중주 대화라는 제목의 음악입니다. 유경화도 배우고자 하는 이들 중에 검은고 전공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오늘 철현금과 검은고 두 대 악기로 연주하는 산조 준비했는데요. 철현금 검은고 이중주 대화라는 제목의 음악입니다. 유경화의 철현금, 허윤정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문 뒤풀이 들으셨는데요. 곽동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진도 지역의 민속 놀이의 하나로 연행되는 음악 강강

0: 어디 꼴지왕가
1: 장자장자꼴지와세
0: 어디 꼴지왕가
1: 장자장자꼴지와세
0: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1: 열쇠 없어 문 열었네
0: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1: 열쇠 없어 문 열었네
0: 문지 새끼 질룩잘룩
1: 가사리 보시오
0: 문지 새끼 질룩잘룩
1: 가사리 보시오
0: 꼬리따세
2: 잡았네
0: 잡은데 잡은데 문지 새끼를 잡은데 공 하나 보다 나 던졌더니 공차도 보차도 되었네
1: 잡은데 잡은데

0: 내리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늙은이 말은 그리 헐법으나 장부 일구위원 할 리 있나? 불충불효하기 전에 내 저발이지 아니할 것이니 허락하여 주게. 춘향무 간밤에 몽조가 있는디 용꿈을 꾸었는지라 하늘이 내신 인연으로 생각하고

천장지구는 해고 성난이요 천지신명은 공정참행이라. 이몽룡 필서. 자, 이만하면 되었지? 춘향무 그 징서 간직하고 술 한 잔씩 나눈 후에 술 한 잔으로 도련님 춘향과 반분으로 나누었구나. 알씨 믿는 춘향무 그 자리 오래 있을 리 있겠느냐. 향단이 시켜 자리 보전 헌년 후 걷는 방으로 건너가고 춘향과 도련님 단둘이 앉았으니 그 일이 어찌 될 일이냐. 그날 밤 정담이야

수? 반장 망탈 우당왕 난도 오동성아 냄놈

치대대 벽도 홍삼 준화가 되고 나도 죽어 범나비 되야 춘삼월 후 시절은 고송이를 내.

해라. 나비 새꽃 찾으어가니 꽃뜨기도 내 사실소. 그러면 죽어 들 거 있다. 너는 조각 종로인경이 되고 나도 조각 인경 마취가 되어 판비면 28수 낮이면 33천 그저 댕치어들랑 네가 어린 줄 허려무나. 인경 특유도 내 사실소. 그러면 조각 될 거였다. 너는 죽어서 글자가 되되 따지따곤 그늘만 해쳐 계집 여자 글자가 되고 나도 글자가 되되 한알천 한알건 날일 편양지에 비보 사나이남 아드자 자 글자가 되여 계집여변에 똑같이

보니 탕명 황은 마

장사로 돼 소장부에 아니 울 수 있겠느냐 춘향을 어쩌고 갈고 두고 갈 수도 없고 다리고 갈 수도 없네 저를 다려 간다 하면 부모님이 그 말 돼요. 저를

할 수도 없네. 절호를 다려 간다 하면 부모님이 그 말 태요. 절호도

지금 가!

보니까 아두름 넌 도물을 두고 차결은 못하겠소. 복수공방 소절을

우동어를 보니 우러 맺자

속 모르면 말 말라니 그 속이 웬 속이요? 잠 속이요? 꿈 속이요? 그 속 몰라 답답하오.

간다. 아이고, 그럼 댁에는 경사 났소 그려? 양반의 댁에서는 그런 경사가 나면 한바탕씩 우는 전례가 있소? 오, 내가 서울 같이 아니 갈까 봐서. 도련님 먼저 올라가시면 나는 여기서 세간덕물 방매하야 노무와 걸어갈 수는 없고, 건장은 투패교군 밤낮도 없이 올라가서 남대문박 질패거리 유벽은 내 준정하고 도련

어디서? 우리 둘이 만나 본년 후어 날 다리고 입성하야 일갓대 협실이

이 말을 들어보니 세상이 모두 변다마는 그래도 모두지 네가 만일 올라오면 만나보지 좋지만은 너를 어디 숨겨두고 남 모르게 광대할째 하나 얼굴 둘이하러 척주전 파고들면 우리 입장이 들이기 말고

곧 젊은 년이 독수공방 어찌 사가리신지 이팔 청춘 젊은 년이 독

같고 인물돈도 와 같은 옥만거칠 짝걸지 유대는 아프스러운 양 내 생존을 두고 보았으면 너도 좋고 나도 좋지 마음이나 먹어도 허주 남과별도 다르던 얘기 잘 들고 잘 되었다 날 꾸짖어 내어놓고 도련님 앞으로 달려들어 여보 여보 도련님 나

말이야. 내 마음 대로 너도 보고 서지야. 저녁

지중하지 늘고 놈이는 쓸 데가 없으니 서방을 따로 가으라

달라. 춘향 업무 건너간 이후 춘향이가 새 룰룸을 내요. 아이고요.

시량

행정안 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31일 3시 5분 전남 영광 나골면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다음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과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이상 행정안 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MHz, 부산 1원 FM 98.5MHz, 대구 1원 FM 107.5MHz, 대전 세종 1원 FM 90.5MHz, 광주 1원 FM 99.3MHz, 전주 1원 FM 95.3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MHz, 청주 1원 FM 107.5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MHz, 제주 1원 FM 91.3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MHz, 청주 1원 FM 107.5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MHz, 제주 1원 FM 91.3MHz, 서귀포 1원 FM 106.9MHz, 목포 진도 1원 FM 94.7MHz, 남원 1원 FM 95.9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MHz, 제천 단양 1원 FM 90.1MHz.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올여름 어디서 잠시 숨을 돌리셨나요? 아마 바다를 다녀오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산 그늘 아래 앉아보신 분도 계실 테죠. 아니면 아유 나는 그냥 일터와 집 오가면서 이 뜨거운 계절을 견뎌냈습니다. 휴가요? 아이고 꿈 같은 얘기입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겐 잠시 일상에서 물러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늘 하던 일을 잠깐 내려놓고 다른 풍경을 보고 다른 공기를 마시는 일, 바로 그런 시간이 우리 몸과 마음에 다시 힘을 불어넣어 주니까요. 19세기 독일의 작곡가 브람스도 여름이면 도시를 떠나서 호숫가와 숲길이 있는 휴양지로 향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진한 커피로 하루를 열고 떠오르는

0: 꽁꽁꽁또 떼결만 아득하면 고장 원유조입이랑 통나무로 바라보니 삼천리 굳은 산하 검월 둘러서니 전복음탕이 이 아니냐 아니 놀고서 무엇을 할 거나 헐지를 하면 서진해 보세.
1: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단가 여객 같은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박송희, 북의 박근영이었습니다. 오늘은 8월 31일 월요일,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앞서 음악가 브람스의 여름 산책 이야기 잠시 나눠봤는데요. 도시를 떠나 호숫가와 숲길이 있는 곳으로 가서 새벽에 진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앞서 음악가 브람스의 여름 산책 이야기 잠시 나눠봤는데요. 도시를 떠나 호숫가와 숲길이 있는 곳으로 가서 새벽에 진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걸었다는 이야기. 브람스에게 그 여름의 휴가는 이 일을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음악으로 돌아가기 위한 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제작한 새 음원 시리즈에서 보물 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집안에 흐르는 음악의 뿌리를 느껴볼 수 있는 음반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2000

진 시나위 듣고 오셨습니다. 한 명인의 음악이 그의 생애에서 멈추지 않고 가족과 동료 연주자들의 손을 거쳐 다시 새롭게 살아난다는 것. 그래서 이 음반은 우리 민속 음악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으로 남습니다. 도들뼈 우리 음악 내일도 계속됩니다. 다음 곡은 경기제 관악 영산회상 대영산입니다. 피리 연주의 오노울입니다.

경기째 관악영산 회상 대영산이었습니다. 피리연주의 오노울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눈에 좋은 음식 하면 제일 먼저 당근이나 블루베리부터 떠올리시죠. 물론 그것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 이보다 더 다채로운데요. 초록색 채소, 달걀, 생선, 귤이나 견과류까지 눈을 위해 챙길 수 있는 음식은 생각보다 꽤 다양합니다. 우리 눈은 하루 종일 빛에 노출돼 있고 그만큼 산화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항산화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잎 채소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막막, 그 중에서도 선명하게 보는 데 중요한 황반을 보호하는 일에 관여합니다. 만일 시금치가 썩 당기지 않는다면 브로콜리나 방울 양배추처럼 다른 채소로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달걀도 눈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 특히 노른자에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들어있으니까요.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 샐러드에 달걀 하나 정도면 부담 없이 챙기기 좋습니다. 생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그중 DHA가 망막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중요한 지방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 고구마, 호박처럼 주황빛이 도는 음식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죠. 이 성분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뀔 수 있는데요. 비타민 A는

하나 더 뜨고 제 앞에 음주수라도 눈만 긴 생은 일시엔 눈을 떠서 광명천지가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심청전지 대문 소리하는 것만 들어도 미시백이 백대기고 달에 있게 석서는디 빗대석은 눈꺾이고 원시 근시 구지 눈도 모두 다 시원 헛게 단들에 가더라. 심생원도 그제야 정신 차려 좌우를 살펴보니 칠모금관 황오로신 어떠하신 부인 한 분이 옆에가 앉았거늘 깜짝 놀래 내외한다고 선뜻 돌아앉아 하는 말이 내가 이거 암만 해도 꿈을 꾸는 것 아닌가?

내하던 제명 헐씨구나 조헐씨구 헐씨구나 조치구 지와자 졸시고 걸시고 절시고 지와자 준대 얼시우다 졸시고 까뚝뚝한 눈을 뜨고 보니 황성궁궐이 장어먹고 궁안을 살펴보니 장에 말지 만만히 짐당서 죽은 멀비 한시상 황우들이에 천천만만 뚝박기나 월시구나 열시구 어둠 침침 비방하루 불켜도 시반갑고 사냥숙한 싸움은 자중본도 시반갑네 흥진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분야도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기존의 그림, AI 디자인물, 또 AI 쇼폼 영상 부문에 더해서 이모티콘과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분야가 추가됐는데요. 요즘은 시니어분들 가운데 동네 미디어 센터나 기존의 그림, AI 디자인물, 또 AI 쇼폼 영상 부문에 더해서 이모티콘과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분야가 추가됐는데요. 요즘은 시니어분들 가운데 동네 미디어 센터나 복지관에서 라디오 제작이나 녹음 그리고 영상 편집 같은 것들을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그동안 쌓은 솜씨를 한번 꺼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전 주제는요, 해양 안전과 해양 사고 예방인데요.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자는 이야기, 배를 운항할 때 음주는 절대 하지 말자는 이야기, 안전한 조업과 화재 사고 예방까지 바다를 지키는 다양한 생각을 콘텐츠로 담아내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작품 접수는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갑니다. 은빛 파도 들려드리죠. 가야금의 홍주희입니다.

들려드린 곡은 은빛 파도였습니다. 가야금 연주의 홍주희였습니다. 다음 곡은 정대석 작곡의 무영탑인데요. 이 곡은 신라 경덕왕 때 불국사 석가탑을 만든 석공 아사달과 아사녀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검은고 독주곡입니다. 석가탑에 깃든 아사달의 예술혼과 아사녀의 슬픈 이야기를 검은고의 괴를 두드리는 타악적 주법과 다양한 음향으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오늘은 정대석의 검은고와 김정수의 장구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12분의 긴 호흡으로 함께합니다.

무영탑이었습니다. 검은고의 정대석, 장구의 김정수였습니다. 다음 곡은 룡강 기날인데요. 장세납 연주의 최영덕입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 2000년대생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세대와 성별을 구분하는 숫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234 1부터 4까지 얼핏 간단한 숫자지만 여기에는 수백, 수만 가지의 생각과 시각차가 존재하는데요. 가깝고도 너무 먼 우리의 거리를 주민번호 1234에서 좁혀가겠습니다. 요즘 그 술 있잖아요. 그 술이 예전만큼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예전 직장 생활 생각해보면 회식 한번 했다 하면 고깃집에서 1차, 맥주집에서 2차, 누군가 야 딱 한 잔만 더 하면 3차, 네. 그리고 날새기까지. 잔이 비면 윗사람이 채워주고 아랫사람은 두 손으로 받고 오늘은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술자리는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회식을 하더라도 짧게 끝내고 술을 아예 마시지 않는 사람도 많고요. 또 잔을 얼마나 비웠느냐보다 내일 아침 자신의 컨디션이 어떤지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실제로 통계에도 이런 변화가 조금씩 보입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국내 전체 주류 출고량은 2021년 약 310만 킬로리터에서 2025년 약 299만 킬로리터로 3.6%가량 줄었습니다. 그런 통계를 보면 국내 전체 주류 출고량은 2021년 약 310만 킬로리터에서 2025년 약 299만 킬로리터로 3.6%가량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대목이 있습니다. 술은 덜 마시는데 어떤 술은 오히려 더 찾고 있습니다. 바로 지역 특산주입니다. 2021년에서

인지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전통주는 이름부터 우리와 친근하죠. 쌀, 누룩, 배, 오미자, 복분자처럼 재료 또는 강릉, 안동, 문경, 제주처럼 지역 이름이 붙기도 합니다. 또 내가 아는 맛, 내가 가본 고장, 우리 집 밥상에서 만나던 재료가 한 병에 술이 된 거니까요. 오래된 것이 다른 옷을 입고 다시 우리 곁으로 오는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자리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십니까? 그리고 막걸리와 전통주가 젊은 세대의 새로운 취향이 되어가는 모습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 주인이 술 부은이 듣겠습니다. 노래의 문현입니다.

특징을 가야금 독주 부분에서 그대로 살리고 웅장한 관현악의 연주와 섬세한 가야금의 가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 작품입니다.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갈지 궁금하네요. 가야금의 안옥선, 연주의 국립국악관현악단입니다.

오늘의 마무리 곡, 성금년의 흥을 주제로 한 가야금 협주곡이었습니다. 가야금의 안옥선, 연주의 국립국악관현악단이었습니다. 8월의 주문을 외치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새로운 주문이 여러분 앞에 배달될 겁니다. 자, 8월 한 달 외치던 주문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늦었다고 후회 말고 오늘

마무리는 흐지부지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뭔가를 끝까지 해내는데도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더라고요. 자,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대충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그만큼 무더위에 지쳤고 힘들었던 탓일 겁니다. 그래도 힘을 한번 내봐야죠. 끝을 잘 맺어야 다음 시작도 조금 가벼워지니까요. 2026년 8월의 마지막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국악방송 검색하면 국악방송 라디오 채널이 딱 보이실 겁니다. 채널 추가 눌러주시고 사연과 신청곡 그쪽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RC9의 연주로 듣습니다. 호라이즌.

이 넘지는 않더라고요. 30도를 아예 안 넘거나 넘더라도 30도, 31도가 최고 기온인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만보 걷기도 열심히 하시고 체중 계속해서 쪽쪽쪽? 아니 너무 또 빼셔가지고 어지러워요. 이러시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되니까요. 건강하게 체중 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9071님 휴가 갔다가 숙소에 휴대폰을 두고 온 것이 저의 아니 너무 또 빼셔가지고 어지러워요. 이러시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되니까요. 건강하게 체중 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9071님 휴가 갔다가 숙소에 휴대폰을 두고 온 것이 저의 8월의 빅 이슈입니다. 집다 와서 알았고요. 다행히 숙소 사장님께 얘기했더니 택배로 보내주셨는데 택배가 저희 집에 도착하는 그 3일 동안 정말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뭐 핸드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3일이 뭡니까? 3시간만 없어도 진짜 답답해서 펄짝 뛸 지경이겠지요. 7호 이사님, 제가 기계치라서 컴퓨터, 핸드폰 필요한

접근 자제해 주십시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해 주시기를 행정안전부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비 피해 없도록 안전에 우선 안전을 최우선으로 오늘 하루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이야기 주제에 다시 되돌아와 보면 8월에 나의 빅 이슈 얘기해 보겠는데요. 4902님, 매일 아침 같이 산책하던 반려견 두부가 아파서 병원 드나들고 있습니다. 올 8월에는 덥기도 하고 두부가 아프기도 해서 산책도 몇 번 못 나갔네요. 10년 넘게 저의 산책 메이트였는데 산책

강수자님, 오, 지난 주말 엄청난 일이 있었네요. 어제 동생 환갑 생일 파티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바쁘고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동생분과 함께 찍은 사진도 보내주셨고요. 와, 진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엄청난 음식량, 음식의 가짓수가 야, 사진으로 확인이 되는데 정말 군침 돕니다. 잡채도 있고 여러 전도 있고 돼지 편육. 아, 진짜 새벽부터 막 뭔가 막 먹고 싶어지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8월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 가장 큰일 뭐였는지 문자 샵 0302 스마트폰 앱 통덕 돼지 편육. 아 진짜 새벽부터 막 뭔가 막 먹고 싶어지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8월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 가장 큰일 뭐였는지 문자 샵 0302 스마트폰 앱 덩덕쿵 카카오톡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잘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지대학의 노래와 연주로 아리랑 듣습니다.

지지대학의 아리랑에 이어서 역시 노래 제목이 아리랑입니다. SG 워너비와 박예리가 함께 부른 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자, 8월의 빅 이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연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2919님, 저에게 가장 기뻤던 일은 산에 가서 3시간 이상 걷기 운동을 해서 3kg 체중 감량한 것입니다. 체중 감량이 힘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나 힘든 줄은 몰랐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어제 친구 만나가지고 뱃살 이거 운동으로도 빼기 힘들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전해 들었지 뭡니까. 아유, 잘하셨습니다. 부럽습니다. 3077님, 8월 참 무더운 와중에도 무료 급식소 봉사활동 시작한 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친구가 공짜로 밥 먹게 해주겠다고 꼬셔서 갔다가 시작하게 된 봉사활동인데요. 일 마치고 밥은 공짜로 먹었지만 사실 배부른 것보다 마음으로 먹고 느낀 게 더 많았답니다.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꼬셔서 갔다가 시작하게 된 봉사활동인데요. 일 마치고 밥은 공짜로 먹었지만 사실 배부른 것보다 마음으로 먹고 느낀 게 더 많았답니다.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우게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4266님, 날마다 밭에서 일하면서 창호해드린 햇살 듣는데요. 오늘은 진도에서 광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덕분에 사연도 보내보네요. 광주 비가 온다고 하는데 우산을 안 챙겼어요. 이 프로그램 끝날 때쯤 도착하는데 점점점 하셨습니다. 일기예보 살펴보니까 광주 오후 2시경부터 비가 와요. 2시부터 한 6, 7시까지 계속 비가 내리는 것으로 보이고 강수량도 제법 됩니다. 혹시 오후 시간에도 계속 광주에 계셔야 되는 거면 우산 하나 장만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창호해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9분 23초 지났습니다.

놓으면 봉황이 되고 소를 놓으면 약대가 된다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약대는 어떤 동물을 가리키는 옛말일까요? 우리 역사에도 등장하는 동물인데요. 고려 태조 때 거란이 이 동물을 선물로 보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보기 다시 드립니다.

0: 최적화되어 있는 동물이 바로 낙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소를 놓으면 약대가 된다 라고 예 소리했는데 진짜 약대가 그러면 낙타가 맞는 건지 어쩐 건지 그건 창호로부터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2번 낙타였어요.
0: 우와 맞네.
1: 근데 한철이 삼촌 지는 가사를 듣다가 좀 걱정되는 게 있어가지고.
0: 아 그래? 뭐가?
1: 소가 낙타가 되면 농사는 누가 지어요?
0: 맞네. 창호 말이 맞네. 사막에서는 낙타가 최고지만 우리 농촌에서는 역시 소가 최고인데 말이야.
1: 지 말이 그 말이에요.
0: 그러게.
1: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좀 언능 불러주세요.
0: 좋아요. 자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8908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7509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8908 범장기지 떡 7509 어쩌다 못난이 김치를 드립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프로젝트 앙상블 연애 소리와 연주로 아주 특별한 음악입니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프로젝트 앙상블 연애 소리와 연주로 아주 특별한 음악입니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참가곡으로 이 노래를 들고 와서 무대에서 연주했을 때 저도 깜짝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이런 게 가능하구나. 우리 소리와 몽골 음악의 만남입니다. 얍치가이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예를 들어서 아파트 뭐 마다 다 다르겠지만 지하 주차장으로부터 아파트 정문까지 너무 먼 거리면 미안하잖아요.
1: 네.
0: 기사님이 또 걸어서 나와야 되니까
1: 맞습니다.
0: 그런 편의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할게요.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다.
1: 네.
0: 로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죠?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거짓입니다.
0: 오호.
1: 아파트 단지 안은 차단기가 설치되어 외부 차량이

0: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1: 네, 두 번째 소문은 층간 소음 문제인데요. 층간 소음에 시달리던 아래층 사람이 참다 못해서 위층 집에 계속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경우에 예. 오히려 아랫집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다던데 이건 지시일까요?
0: 우와, 층간 소음의 피해자인데 그 윗집으로 찾아갔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다? 이거 얼핏 들으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억울하지만 진실일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0: 그죠?
1: 네, 요즘 층간 소음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위층과 아랫집 사이에 민사 분쟁도 많고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예.
1: 층간 소음에 시달린 아래층 사람이 위층 집에 계속 찾아가서 항의하거나 또는 전화 또는 문자로 계속해서 항의하는 경우에 아래층 사람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0: 와, 이 범죄 명도 되게 극단적이네요. 스토킹을 한 거로 본다는 거죠, 법에서는.
1: 네, 맞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다가 예. 위층의 층간 소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예. 이사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0: 와, 저도 최근에 좀 윗집에서 소리가 좀 들려요.
1: 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특정 저녁 시간 되면 소음이 발생하니까
0: 둥둥둥둥 이렇게
1: 네, 그 시간만 되면 예.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죠. 아, 이제 소음이 들리겠다. 그래서 이제 층간 소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층간 소음이 나면 한 번 정도는 윗집을 찾아가서 항의하는 것은 괜찮지만
0: 그럴 수는 있지만
1: 반복적으로 찾아가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층간 소음 발생 시 직접 위층을 찾아가는 것보다 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 아.
1: 층간 소음이 발생한다고 해서 위층 집에 반복적으로 찾아가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되고
0: 스토킹 처벌법
1: 네 위층 집에 올라가서 문을 발로 차면 재물손괴죄로 네. 처벌되고
0: 우와.
1: 위층 집 안의 내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됩니다.
0: 음흠.
1: 또한 위층 집이 층간 소음에 시달려서 아래층 사람이 고의로 천장을 두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0: 이거 많이 하죠.
1: 네. 조용해라 막 이러면서 이러는 경우에 아래층 사람이 또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0: 네. 문을 차면 재물손괴죄,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계속 찾아가면 스토킹 처벌법, 화난다고 직접 해결하려다가 죄목만 늘어날 수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층간소음을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될 수 있기 때문에
0: 예.
1: 층간소음 문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0: 아, 그래요? 층간소음은 윗집과 직접 맞대응보다는 중간에 중재를 넣어라. 관리사무소 혹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쪽으로 신고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아하, 돌발 퀴즈 갑니다. 변호사님 문제 주세요.
1: 네, 술을 과하게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왔습니다.
0: 예.
1: 대리기사님을 보내고 내가 직접 주차하기 위해서 딱 5초간 핸들을 잡고 움직였습니다.
0: 예.
1: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니까 여기서 운전한 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0: 오,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불러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왔습니다. 대리기사님 보내고 한 5초? 4초라고 할까요? 3초도 괜찮고요. 핸들을 잡고 움직였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니까 여기서 음주운전한 거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주장.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실이면 1번. 거짓이면 2번. 이야, 오늘은 진짜 OX 퀴즈가 돼버렸는데요. 정답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서 한 분 뽑아서 보조 배터리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 샵 0302 덩덕궁 앱 또 카카오톡으로도 정답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누모리의 노래와 연주로 와 그리 화가 났노 들어보겠습니다. 화가 났노 들어보겠습니다.

0: 누모리의 노래와 연주로 와그리 화가 난 노 들어봤습니다. 자, 법인지 감수성을 쫙쫙 끌어올릴 수 있는 월요일 코너 이광수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그런 법이 어딨어 코너 함께하고 계시고요. 음악 듣기 전에 저희가 퀴즈를 내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술을 거나하게 드시고 대리운전 불러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왔어요. 그럴 때 대리기사님을 보내고 한 3초 정도 핸들을 잡고 움직였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니까 여기서 운전하는 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진실이면 1번, 거짓이면 2번, 보기 두 개를 드렸습니다. 정답 보내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1612님 2번 처벌받는다, 거짓입니다. 거짓 쪽으로 투표를 하셨고요. 저 지금 지각 상황인데요. 보조 배터리에 눈이 멀어서 정답 보내봅니다. 라고 하셨고 7336님 거짓입니다. 2번으로 정답 보내주셨고 1530님 돌발 퀴즈 정답이요. 2번이잖아요. 그나저나 이광수 변호사님 목소리가 어쩜 그렇게 스윗 하신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광수 변호사님 광대 승천 이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려야 되는데 얼굴도 지금 빨개지죠. 우와 그렇게 좋으세요?
1: 네, 1530님 감사합니다.
0: 자, 정답 발표와 함께 정답을 다들 맞추신 것 같은데요. 다 정답자 당첨자라고 하자면 보조 배터리는 1530님한테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분위기상 그런.

0: 아, 1530님 저희에게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302 문자로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법이 어딨어? 오늘은 진실 혹은 거짓 3탄 알쏭달쏭한 법상식을 팩트체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1: 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서 가방에 넣어도 매장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도로 가져다 놓으면 절도죄가 아니다 라는 소문이 있는데 진실일까요?
0: 와, 요거 좀 알쏭달쏭하네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물건을 훔쳤어요?
1: 네, 가방에 넣었습니다. 네,
0: 제 가방에 넣었어요?
1: 네.
0: 근데 여기서 제 가방이 흔히들 장볼 때 많이 쓰는 에코백
1: 네.
0: 일 수도 있잖아요.
1: 네.
0: 저 뭐 장볼러 쇼핑 품목인데요. 이렇게 막 우길 수도 있는데 어쨌건 어떤 훔칠

0: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1: 네.
0: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기서는
1: 이야.
0: 진짜 훔칠 의사로 내 가방에 넣는 게 문제되고
1: 우와.
0: 절도죄는 물건을 내 가방에 넣는 순간
1: 예.
0: 절도 행위가 종료되고 범죄가 완성됩니다.
1: 우와.
0: 그 이후에 매장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물건을 반환한다고
1: 해도
0: 이미 성립한 절도죄 영향이 없습니다.
1: 우와.
0: 다만 절도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물건을 되돌려 놓으면 형량은 죄가 완성됩니다.
1: 우와.
0: 그 이후에 매장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물건을 반환한다고
1: 해도
0: 해도 이미 성립한 절도죄 영향이 없습니다.
1: 우와.
0: 다만 절도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물건을 되돌려 놓으면 형량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1: 예, 밖으로 안 나갔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출입문이 아니라 가방 안으로 슝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이 중요한 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우와.
0: 절도는 물건을 내 가방 또는 내 옷에 넣는 순간, 즉내 영역에 넣는 순간, 그 즉시 절도죄가 기소에 이르기 때문에
1: 예.
0: 범죄가 완성됩니다.
1: 우와.

0: 예전에는 절도죄가 뭐 처벌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처벌됩니다.
1: 우와.
0: 과거에는 배우자 간의 절도나 배우자 간의 사기, 배우자 간의 횡령은
1: 예.
0: 무조건 처벌받을 수 없었는데 이건 이유는 뭐냐면 가정의 평온을 지킨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는 그 유명한 친독 상도례라고 합니다.
1: 친족
0: 예,
1: 상도래.
0: 용어가 참 어려운데요.
1: 이게 예로 10만 원 얘기를 해서 그렇지, 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안 된다.
0: 네.
1: 와.
0: 이러한 부부 간의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 상대로의 규정이 2024년 6월

0: 결제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부부는 일심 동체이긴 하지만 경제 공동체는 아닐 수 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여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해도 음주운전자로 처벌될 수 있다는 말씀드렸는데요.
0: 네.
1: 이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잔 술에 흔들린 정신, 평생을 흔듭니다.
0: 와, 이거는 진짜 꼭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한 잔 술에 흔들린 정신, 평생을 흔들 수 있다 입니다. 자, 오늘 선곡은 뭐로 하시나요?
1: 네, 부부간의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부 사이에 힘든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연애 초기를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이원진의 시작하는 연인들을 위해를 선곡하였습니다.
0: 아, 초심으로 되돌아가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저는 김광석의 노래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지가만 한데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광수 변호사님이 추천한 이원진의 시작하는 연인들을 위해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원진의 노래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끝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미미 장재효의 여러분들의 연주로 무지개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선생이 따로 필요 없었어. 피양 사람이면 앙아라초조도 흥얼흥얼 목이 잘 나왔으니 목 쓰는 요령이 어려워서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 뜸해요. 뱃속으로 눌러서 나와야 하고 여러 가지 목을 내야 하는데 생각 끝에 오여사는 목 쓰는 요령 42가지를 정리하고 체록했다. 해설을 곁들이고 온갖 부호를 동원해 장구치는 요령, 거청과 세청의 종류를 세세히 분류해 놓았다.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짜낸 과학적 교수 방법이다. 1990년 4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오봉녀 명창이 정리한 42가지 소리의 유산을 이어받은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황해도 분들은 성향이

떠가지고 소도소리의 음 쓰는 목소리의 기법을 다 그림으로 그리셨잖아요. 42가지 목 쓰는 기법을 만들었었어요. 소도소리에서 이 곡만 익히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녹음까지 해놓으셨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야 이거 소도소리 목 쓰는 건 내가 다 한 거다. 떤다. 그러면 이 이렇게 떠는 거 1번. 이렇게 내렸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42가지였는데 뒤에는 이렇게 보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어린 마음에는 이런 이런 악보 어딨어. 이런 악보가 이걸 누가 보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테이프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 42가지 목 쓰는 기법이다. 틀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제 논문을 써도 해야 되는데 그림형 식임새에 관한 연구를 좀 한번 써봐. 서원범 선생님 그러시

0: 없더라도 너네는 이 끊어졌던 서도 소리를 꼭 전승을 해야 된다. 꼭 그러면 또 어린 나이에 그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아 선생님 이상해 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랬는데 지금 보니 노력해서 전승하려고 하지 않으면 끊어지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첫 무대 영산회상 중 하연 도들이, 연불 도들이, 타령으로 시작하고요. 이어서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를 30여 명의 연주자가 함께 들려줍니다. 여기에 25연 가야금 합주곡과 협주곡, 17연금 3중주곡 등 새로운 음색과 표현을 담은 창작곡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자리에서 서로 다른 가야금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공연의 매력인 것 같은데요. 특히 수십 대의 가야금이 함께 만들어내는 소리는 한 대의 가야금에선 느끼기 어려운 풍성하고 색다른 울림을 선사할 것 같습니다. 오는 9월 6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가야금이 들려주는 다양한 선율과 깊은 울림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우리 전통 성악의 깊은 매력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 소식입니다. 설릉아트홀에서 제8회 전통성악 기획공연 좌창 깊은 사랑을 선보입니다. 공연 제목에 담긴 깊은 사랑은 조금 특별한 이름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토크로 가보겠습니다. 세종국악관현악단의 한낮의 토크음악회 여음 세 번째 무대가 9월 10일 목요일 오전 11시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열립니다. 이번엔 조선의 제6대 왕 단종의 애달픈 삶을 주제로 역사와 영화, 국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데요. 방송인 출신 역사문화 콘텐츠 학자 정재환 교수가 단종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줄 예정입니다. 자세한 공연 일정